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과 높은 하늘을 자랑하는 9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씨는 무덥죠. 언젠가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가을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알록달록 예쁜 단풍잎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 먹는 음식, 뭐 송편, 또 곧 있으면은 추석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가을 하면은 높은 하늘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등 떠오르는 단어들을 많이 쓸 겁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는 황금 들판 위에 서 있었던 허수아비와 또 고추 잠자리를 그렸던 기억이 나네요. 크레파스로 여기저기 빈틈없이 칠하면서 나름 가을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이런저런 많은 상상들을 해보죠. 이것저것 그려보고도 싶지만 결국 그림을 다 그려놓고 보면은 친구들의 그린 그림들을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옛 추억도 새록새록 나게 하는 가을, 이게 신선하게 또 불어오는 이 바람이 우리의 마음까지 또 시원케 해주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거듭나며 또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이 9월의 첫날 소망해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하시면 좋겠어요.

9월 1일 화요일 아침 사랑이 드란 일부 첫 곡이었습니다. 최동규님의 가을의 기도였어요. 오늘 세 달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셨는지, 세 달을 또 맞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9월의 첫날 초책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6181번님 안녕하세요. 인천은 오늘도 비 내립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 포항과 경주 영천 영덕, 글쎄요 제가 영천 영덕은 잘 모르겠는데 포항 경주는 지금 비는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또 이 남부지역은 좀 폭염이 또 있더라고요. 네, 날씨가 좀 덥긴 덥습니다. 6181번님 하늘의 해와 달들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곡도 네,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은성님께서는 가을하면은 황금 들판이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가을하면은 가곡도 좋죠. 지금 흐르는 찬양도 가곡.

느낌이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그쵸, 가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416번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기대인 9월 첫날 비가 내려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윗지방에는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또 첫날 비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비가 또 그렇게 촉촉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되주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9월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지, 9월은 나에게 이런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9월 여러분이 어떤 달인지 궁금합니다. 9월 첫날 여러분들의 또 한 달을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는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6244번님 갈길이 밝게 보이시니 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 곡도 저희가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2667번님이세요. 9월 첫날 출첵합니다. 네. 9월에도 결석하지 않고 출첵할까 합니다. 9월에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내 영혼에도 깊은 결실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중간에 글씨 잠깐 이렇게 좀 깨져서 와가지고요. 뭘 날 뭐 잘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인가요? 네. 스스로 자화자찬해도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열심히 또 8월 한 달 사셨는데 9월도 그렇게 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 들으셨나봐요. 6244분이 목이 아프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을 다듬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 네, 이게 올라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들으셨어요? 네 아프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9717번님 출첵하셨고요. 9월부터 새벽기도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못했어요. 내일부터 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9717번님 힘내시라고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오늘부터 이제 9월 가을 특세가 시작이 됐는데 저도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네. 아유, 다들 이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히 또 네, 새벽을 여시고 또 방송을 들으시고 열심히 또 운동하시면서 또 아침의 일상과 함께 우리 뜨랑과 또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9월은 어떤 달로 보내실 건가요? 6144번님. 요즘에도 큐티와 성경 일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9월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김도연 씨의 가을 준비했고요. 이찬양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의 9월은 또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계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아멘. 갈 길이 밝게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9월 세 달을 맞이해서요. 9월은 어떤 달로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1272번님은 말씀과 또 가까워지겠죠. 걷기 운동도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9월은 운동과 또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9월 한 달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9727번님께서요, 선물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선물 받았으니 꼭 일어날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 가장 중요한 이름이 빠졌거든요. 이름도 꼭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새벽 기도 가려고 했는데, 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일어나실 겁니다. 네. 우리 7201번님께서는 죄를 끊고 말씀과 기도,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길 소원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정PD님도 9월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저도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향수라는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보니까 제가 문자 보내신 분 중에 향수 듣고 싶어요라고 보내셔서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네요. 네. 김동규의 향수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향수라는 곡도 아마 학창시절 때 많이 좀 불러보고 또 들어봤던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러네요. 1772번님. 어린 시절 강동에서 좀 생활을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어린 시절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떠올라요. 제가 있는 곳은 대구입니다. 아, 대구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군요. 신청곡은 가곡 향수 신청할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9월 보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강동은 왠지 이게 보면은 구역은 경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주의 소속이긴 한데 또 포항과도 멀지도 않고 약간 좀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또 열심히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1772번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그 어릴 시절의 그 강동의 가을 풍경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김동규의 향수 함께 하시죠.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요? 방송가족들과 선교 통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와,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사영씨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모인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방송가족분들이 함께하고요.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전국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네, 홍코밍 데이가 10월 17일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홍코밍 데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지금부터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17일 토요일, 네,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진행이 되는데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또 노천극장에서 있습니다. 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축하 음악회, 또 K푸드 푸드트럭 존도 있고요. 홍코밍 이벤트 존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대감을 갖고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4540번님은 이미 신청을 하셨네요. 서울에서.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9월 1일 화요일 아침, 네, 이렇게 세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네요. 인생의 여름은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라고요. 1595번님 보내주셨고요. 9676번님께서는 샬롬, 9월은 수확의 계절 시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가을 하면 또 결실의 계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도 영혼 추수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지런히 또 씨를 뿌리시고 복음 전도를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또 열매 맺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1094번님이세요. 즐겁고 행복한 9월 한달 되세요. 은혜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마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요, 9월은 또 희망의 달이고요, 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같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9월은 풍요로움이죠. 라고요, 2667번 님도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9492번 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9월 첫날을 극동방송과 함께 합니다.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하다가요, 허리가 좀 삐끗해서 병원 진료 결과 협착증과 디스크 판명을 받고요. 8월 말에 일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찬양과 말씀으로 첫날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정리정돈하며 또올 가을은 주님과 천천히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세요라고요. 오랜만에 9432번님 보내주셨어요. 아, 그럼 원래는 이 시간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시다가, 아유, 허리를 삐끗하셔서 지금은 일을 그만두시고, 좀 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9492번님, 네,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9492번님, 네, 극동방송과 함께 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실 수 있도록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9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9월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홀리원의 그날이 오면이었습니다. 우리 9492번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덕분에 통증이 다 사라지고요. 와, 선물에 힘이 있네요. 네, 이렇게 또 힘이 납니다 하셨어요. 평강의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내면이 성숙되는 가을이 되렵니다. 주소 잘 도착했고요. 이름이 너무 예쁘신데요. 한유미님. 네, 제가 선물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또 말씀 읽기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그죠? 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네, 방송 아시죠? 저녁 6시 생방송인데요. 우리 홍성 PD가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고 달디단 바이블, 네, 공개 방송이고요. 이날은 정말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9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네, 포항 큰숲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이블이라고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바이블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있습니다. 이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말씀 캘리그라피를 드린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리고 선착순 50명 어린이들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까지. 와, 푸짐한 선물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별 게스트로는 또 풍선 아티스트 조동시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네, 또 벌룬쇼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하네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바이블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0시 2부 찬송가 교실로 돌아올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집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집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겠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늦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형제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그 너희도 남자니까 딸, 여자인 딸하고 성관계를 하지. 이스라엘 사람의 동성애 이런 일은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 천사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고 죽이려고 이렇게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한테 말했어.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까 사위들이 말도 안 된다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 틀 때 밤새도록 그러다 동을 틀 때 롯을 채찍해서 빨리 일어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대로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그 천사들이 롯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빨리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절대 들에 머무르거나 돌아보거나 하지 마라.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 산으로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 그만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두 딸만 세 명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 냉장고, 또 에어컨,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어떻게 그걸 매려냈는데, 거기 많은 재산을 했는데 그 재산이 아까워서 저걸 어떻게 하지 하고서 돌아본 것인지, 또 거기에 숨겨둔 누가 있어서 돌아본 것인지, 하여간 거기에 뭐 소중한 게 있어서 돌아본 것인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결국 롯과 두 딸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면 돌아보지 말고, 깨어있으라면 깨어있고, 준비하라면 준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0: 저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이죠. 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환 집사님, 또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센스 있게. 네. 타이밍 아주 좋았습니다.
2: 네, 정말 우리 피디님이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0: 날아오셨나요?
2: 네, 그럼 날개 달았습니다.
0: 이게 또 아침에 분주하지만 네. 네,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지난주 안 계셨잖아요.
1: 네.
0: 네.
2: 어땠어요? 좋았어요? 궁금한데요.
0: 어땠었나요, 선생님?
1: 뭐 잘 해결했습니다.
0: 네. 네. 근데 김미정 집사님이셨나요?
1: 김미경.
0: 김미경. 네. 네, 네. 집사님 오셔가지고 네, 또 은혜롭게도 잘 해주셨어요.
2: 네, 네, 저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0: 네, 저희도요. 예, 타이틀을 혼자 외치시니까 1595번이요. 아유, 선생님 혼자 오셨어요. 우리 권 집사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이렇게 또 완전체가 돼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권 집사님. 이렇다니까요. 네, 안 계시면은 찾으세요.
2: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아니 벌써 9월의 첫날입니다.
2: 네, 맞아요.
0: 네, 좀 실감이 나세요?
2: 그럼요. 저는 사실 오늘 첫날이어서 네. 회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좀 본 이야기 좀 늦었습니다.
0: 네, 네. 또 아침부터 우리 직장인들은 또 회의가 또.
2: 네.
0: 있죠.
2: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9월 우리 김철환 지사님은 어떠세요? 9월에 좀 준비하고 계시는 뭐 사역이 있으신가요?
1: 9월이라 특별한 건 없고요.
0: 네.
1: 뭐 보통 이제 가을에 연주 같은 게 많으니까 이제 연습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죠.
0: 네, 네, 네. 같이 하시나요, 우리 권 지사님도?
1: 아, 그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노래를 너무 연습 안 하는 거 아닌가.
0: 진짜요?
1: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짐 빠지는 느낌이라 가지고.
0: 그렇죠. 네네.
1: 연습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네. 새로운 곡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0: 아니 혼자는 연습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많이 부르는 건가요?
1: 혼자 하지 어떻게 해요.
0: 또 선생님 위에 또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1: 아 있긴 하지만 네. 그냥 이제 레퍼토리 같은 것도 새로 늘리고 발성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네. 네네.
1: 체력 훈련처럼 보컬 트레이닝 자체를 내 혼자도 내한테 필요한 거를 이제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2: 네.
1: 너무 덥다고 안 하고 네, 또 짐 네. 빠진다고 안 하고 네. 아, 집에 밥 먹고 와서 해야지 해놓고 안 오고 그러죠 뭐.
0: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뭐 어느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네. 정말 왜 가창력이 좋은 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꾸준히 또 보컬 레슨을 받더라고요.
1: 안 하면 안 돼요.
0: 네, 네 맞아요.
1: 보조금 연습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우리 권민혜 집사님은 네. 어때요? 9월 어떤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셨어요?
2: 일단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졌죠.
0: 네. 네,
2: 가을이 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구나 달력을 어느 아침 찢으면서 네, 또 그렇게 느꼈고,
1: 그렇네요.
2: 네 그리고 아침에 또 이제 어김없이 또 원래 회의를 하다 보니 아 오늘 또 9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구나라는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0: 네네. 저희도 이제 9월 하면 추석이 있잖아요.
2: 맞아요.
0: 네. 추석 특집 방송도 준비해야 되고
2: 네네.
0: 좀 분주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좀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2: 맞아요.
0: 가을 하면 풍성하기 때문에
2: 네.
0: 영적으로 또 너무 육적으로 너무 풍성하면 힘드니까 적당하게 또 네.
2: 그럼요.
0: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1595번님, 엘레강산 우리 김미경 집사님 가시고 발랄하신 권 집사님 오시고 그러니까요. 또 지난 시간에 배운 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금요기도회 때 인도를 하셨대요.
1: 잘하셨습니다.
0: 네.
1: 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우리 주 십자가가 했던 곡이죠.
2: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 좋았습니다.
0: 이 반주자 선생님도 처음 불러보는 곡인데 참 아름다운 곡이라고 참 좋아하셨고요. 후렴에서 약간의 음이탈이 있었지만 임무 완료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2: 와, 짝짝짝짝짝.
0: 정말 잘하셨습니다.
1: 네. 모범생이십니다.
0: 네, 네, 역시.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2: 네, 우리 반장님 같으세요.
0: 네. 사진 한번 쫙 인증샷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찬송가 교실 이어갈 텐데요. 500장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네, 오늘 몇 장인가요?
1: 537장입니다.
2: 네.
1: 형제여 지체 말라.
0: 형제요, 진짜. 저는 사실 네. 처음 듣는 곡이에요.
2: 아 저도요, 저도요.
0: 네.
1: 뭐 보통 예 저는 알아도 아니면

0: 성가대나 중창단들은 했어도 예배할 때 예배 시에 아니면 금요 기도회 이럴 때안 불려지는 많이 안 불려지는 곡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죠. 네.
1: 네,
0: 이곡
1: 맞습니다.
0: 괜찮습니다.
1: 네. 오늘 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이 찬양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듣고요. 네, 저희가 이 찬양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찬송가 537장입니다.

0: 아멘. 형제여 지체 말라. 찬송가 537장 들어보셨습니다. 네. 처음 들어봅니다. 네.
1: 네, 그렇죠. 네.
0: 근데 여기 멜론이 조금 빠르게 편곡이 됐나요?
2: 이따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0: 네.
2: 6박자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한 그걸로 이제 결정하시면 될것
0: 아,
2: 같습니다.
0: 네네네.
2: 방금처럼 불러도 되고 느리게
0: 네, 물론
2: 불러도 되겠습니다.
0: 괜찮고, 네. 지체 말아서 빨리 불러야 되지 않을까?
2: 급한 듯.
0: 급한 듯 지체 말라. 네.
2: 좋아요.
0: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오늘 이 찬송가 함께 배워볼 예정이고요. 오, 한번 들어본
1: 네.
0: 찬송가입니다라고 6582번님 보내주셨어요.
1: 역시
0: 들어보셨군요.
1: 수준
0: 네.
1: 있으십니다.
0: 그리고 1595번님은 쿵짝짝 쿵짝짝 춤을 추며 전도하는 곡 아닐까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왈츠 같은
2: 네.
0: 그런 느낌? 네. 자, 그럼 우리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이 곡은요, 미국의 조지 프레드릭 루트 목사님께서 1860년에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0: 와, 오래됐네요. 네.
2: 마가복음 10장 40절 이후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여 지체 말고 오라라는 찬양을 만드셨는데, 뭐 이분은 루트 테디라는 음악 출판사도 운영하셨고, 목사님도 하셨고, 성가집에 많은 곡들을 작곡하셨고요. 미국 침례교 찬송가에 이 곡명을 어떻게 지었냐면, 루트 목사님의 출생지이신 셰필드라는 지역을,
0: 아,
2: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제목으로 처음에는 있었대요.
0: 네.
2: 오르간도 하시고, 뭐 작곡도 하신 능력자시네요, 목사님이.

0: 여튼 뭐그 정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1: 네. 오, 정말 한 200년 가까이 된 곡이에요, 진짜.
0: 그렇죠.
2: 그러네요.
1: 네네.
2: 와.
1: 오래된 곡이네요.
2: 네.
1: 네. 자, 오늘 537장 이 찬양을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고 이러고 입력이 좀안 되는 곡이다라고. 그만큼 좀 쉽진 않다. 난이도가
2: 네.
1: 좀한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아니요.
1: 아니에요?
0: 하하입니다.
1: 하예요?
2: 아, 진짜요? 아.
0: 쉽지. 이거
1: 하하,
0: 쉽다고
1: 이게
0: 봐야지.
1: 이건 집사님 기준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0: 아니,
2: 네.
0: 어려웠던 찬송가들이
1: 네.
0: 많았기 때문에
2: 아.
0: 요거는 좀 패턴이 보입니다.
1: 아, 그래요?
0: 계속 오라
1: 반복되는.
0: 오라 딴따라라라 하고 두개 하고 딴따라리라란따 이거밖에 없습니다. 패턴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1: 네.
0: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1: 알겠어요. 요것만
0: 많이
1: 잘
0: 어렵지 않습니다.
1: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오늘 찬송가 같이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항상 시작 전에 또 발성 시작을
0: 좋아요.
1: 하죠. 네, 발성 한번
0: 오늘
1: 해보죠.
0: 오래가면 아예이오 한번 할까요? 아예이오를 하시되 이렇게 밝게 앞으로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0: 밀어내는 힘은 공기를 가득 마시고 이 버티는 그 공간을 버티는 힘으로 땅할때 몸에 힘을 그렇게 주는 게
1: 네.
0: 좋아요. 한번 납시다. 시, 호프. 이렇게 연습하면 좋습니다. 이런 연습 좋습니다.
1: 네, 버티면서 몸이 떨리네요.
2: 아, 그러니까요. 네.
0: 근육막의 경련, 떨림으로 발브레이션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거
1: 네네.
0: 좋습니다.
1: 아,
0: 피디님
2: 네.
0: 수준 있으시네요.
2: 아, 역시.
1: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보니까
2: 네.
1: 몸이 반응을 하네요.
0: 그렇죠. 일반 이제
2: 네.
0: 가요나 트로트 같은 데서는 이 성대 주변을 흔들어 가지고 약간 진동을 줘서 발브레이션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성악 쪽은 횡격막 주변 공간을 버팀으로써 생기는 발브레이션이 좋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1: 네.
0: 마시고 버텼을 때 이제 근육이 약간의 경련은 일어나는 그 공간을 버팀으로써 일어나는 발브레이션을 추천합니다.
1: 네. 할수 있을까요?
2: 아, 할
0: 방금
2: 수 있습니다.
0: 했잖아요. 그 연습을 해야
2: 네.
0: 돼요. 평소에 이거 아예요 이게 되게 쉽거든요. 이런 연습
1: 네.
0: 좋습니다.
1: 우리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뜨란 가족들도 같이 발성 따라하고 계시죠? 따라하시는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따라했어요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나와 있네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번 1절, 2절, 3절 마지막 우리 권집사님 한번 더
2: 네.
1: 해주시죠. 네.
2: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0: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마음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1: 형제여 내 마음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2: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주 앞에 나아오라. 오라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 와, 1, 2, 3절은 시작 부분이 가사 똑같아요. 형제여 지체 말라. 2절도 형제여 지체 말라. 3절만 형제여
2: 내
1: 내
2: 마음속에.
1: 마음속이고요. 4절도 형제여 지체 말라. 네. 좀 반복되는 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네,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집사님 따라 배워볼까요?
0: 네,
1: 네.
0: 8분의 6박자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6박자

0: 그대로 천천히 형제여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경우가 있고,
1: 네.
0: 빠른 8분의 6박자로 선택할 때는 형제여가 한 박이 됩니다. 그래서
1: 아,
0: 원, 투, 티, 원, 투, 티 이게 쿵짝짝 느낌. 형제여지 제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마디를 여섯 박으로 나눌 건지 두 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리더자들은 꼭 하고, 이
1: 네.
0: 곡은 조금 빠른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느린
1: 네,
0: 것보다는.
1: 좀 빠르게.
0: 네네. 해볼까요?
1: 네.

0: 아멘.
1: 아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아멘 하시면서 7240번님 보내주셨어요. 진짜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근데 약간 부르다 보니까 오라
0: 맞아,
1: 오라.
0: 맞아. 저 처음에 헷갈렸어요, 저.
1: 네.
2: 방황치
1: 아이고
2: 말고
1: 오라.
2: 오라.
1: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똑같네요, 생각이.
2: 집중을 안 하신다니까, 그때. 솔로 해야 되겠습니다.
1: 놀러 하면 안전이 뭐 다들 뭐 채널 막
2: 저는 무슨
1: 돌리시고 막
2: 그러시고 저도 딴 생각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께서
1: 네
2: 좀 늦게 오지 말라고 예배
1: 아
2: 시간에
1: 네네네
2: 지체하지 말고 빨리 좀오소
0: 아
2: 권사님요 집사님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좀 오이소 이런
1: 아,
2: 느낌도 있습니다.
1: 어딨어. 빨리 어딨어. 그러네요, 진짜. 아, 이게 딱 찬양을 들으면은 굉장히 좀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나보고 하는 얘긴가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또 이제 빨리 오라고 하시, 부르고 계시잖아요. 네.
2: 그렇죠.
1: 지체 말고 우리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부터 또 이제 9월 가을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된 교회들이
0: 아,
1: 있죠.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0: 아.
1: 네. 그러니까 왠지 또 새벽 기도에 지체 말고 오라.
0: 아, 맞아요.
1: 오라,
2: 확
1: 오라.
2: 찔리네요.
1: 확
2: 아,
1: 찔리네요.
2: 네. 아, 오늘 그
1: 네.
2: 월삭 기도에 그
1: 그
2: 첫날,
1: 첫째 날
2: 예.
1: 월사기죠. 네.
2: 가려고 마음 진짜 먹고 있었거든요.
1: 네.
2: 조금 전에 생각났어요.
0: 네.
2: 미치겠다, 진짜.
1: 아, 이거
2: 아,
1: 진짜 각자
2: 가려고
1: 부르고
2: 마음 먹었는데,
1: 있네요.
2: 예.
1: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1595번님, 멜로디는 정말 간결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멜로디는 간결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의미이기
2: 네.
1: 때문에
2: 괜찮은 곡이에요.
1: 그것만 잘또 이제 입력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7240번님 외에도 지금 같이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따라 했어요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0393번님, 따라 했어요. 오늘도 한곡 배웁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0: 네,
1: 곡을
0: 맞아요.
1: 찾아서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많이 따라 부르시고, 또 교회에 가셔서도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럼 저희가 한번 1절
2: 붙여볼까요?
1: 붙여서
2: 네.
1: 연결하죠. 네.
2: 좋아요.

0: 아멘.
1: 아멘. 오라오라 새벽기도, 오라오라 금요철야.
0: 맞아요.
1: 아, 이렇게 또 계좌를 해주셔서
0: 한 개만
1: 보내주셨습니다.
0: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1: 네네.
0: 오라 오라 같이 말이 반복될, 말 자체가 반복될 때
1: 네.
0: 악상을 달리하는 거가 중요한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걸 크게 하고 같은 말이라도 두 번째 그럼 작게 한다든지,
1: 네.
0: 아니면 첫 번째 작게 두 번째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건 앞에를 크게, 두
1: 뒤를
0: 번째
1: 작게.
0: 오라는 약간 좀 작게 했다가 지체 말고 오라 다시 크게 하는 게
1: 아, 네.
0: 좋은 방법의 선택입니다. 무조건 씩씩하게 부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럴
1: 네.
0: 때는 밀당같이 한번 크게 파도같이 밀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 오라 하고는 오라 약간 뒤로 당겼다가 지체 말고 다시 크게 해주는 게 노래 잘하는 방법들.
1: 파도같이.
0: 예.
1: 네. 도전? 지금 해볼까? 같이
0: 좋아,
1: 우리
0: 해봅시다.
1: 해보죠. 네.
0: 피디님이 솔로로 일단.
1: 알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앞에는 좀 강하게, 근데 네. 뒤로 가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은데요.
2: 이 PD님
1: 네.
2: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져요?
1: 힘을 많이 줬어요. 아 진짜.
0: 아니 머릿속에 오라 할 때. 네.
2: 잘하신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돼요.
1: 네네. 오라. 그래 DNA 약간 약하게. 네. 오라. 네.
2: 같은 말일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네. 똑같은 말을 두 번 똑같이 하지 말고.
1: 그러네요.
2: 너무 기계적이니까. 이럴 때는 뒤를 약간 줄이는 게 좋겠네요.
1: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강약을 한번 살리셔가지고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으시면 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친절하게 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매정 버튼에 9030번으로 따라하신 분들 따라했어요.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권 집사님은 오늘 요 찬양 네. 어제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0: 어제 사실 연습을 했는데 네. 박자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 계속 그 삑사리 뭐 그런 거 나더라고요.
1: 네네, 네네. 음이탈이 나면서
0: 네, 음이탈이요. 네, 네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1: 아니 아유 무슨 어느 부분이 좀 어려우셨어요?
0: 아 처음에 형제여 지체 말라가 이게 박자 맞추기 좀 힘들더라고요. 네.
2: 딴따라디라 딴따 이런 거 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싱코페이션은 당김음, 당김음인데 네. 말라 이거는 이제 액센트 변화가 생겨서 두 개 다 약간 강하게 액센트 좀 됩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말라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어려우셨죠.
0: 네, 맞아요.
2: 자세하게 가르쳐드리지 못했었어요. 네. 살짝 공부했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뭐 남성, 여성 같이 뭐 혼성으로도 좋지만 그냥 제 느낌으로는 남성들이 부르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장로합창단에서도.
2: 아니죠. 형제예요.
1: 형제니까.
0: 형제니까.
2: 우린 자매여 지체.
0: 자매여
2: 지체. 이건 농담. 그냥 형제. 네네네. 그런 형제가 아니고 이건 전체.
1: 그렇죠. 맞아요.
2: 형제니까.
1: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느낌을 그 장로합창단 연주회를 많이 가보거든요.
0: 아, 네.
1: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왠지 거기서 많이 들어보 이런 스타일을 많이 부르셨던 것
0: 네,
1: 같아요.
0: 엄청 네. 씩씩하실 것 같아요. 부르시면.
1: 씩씩하게 그렇죠? 부르시고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하세요. 장로님께서. 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2: 어울리겠네요.
1: 네, 형제여 지체 말라 537장 저희가 배워보고 있고요. 1, 2, 4절의 시작 부분이 같은데 3절만 가사 좀 다르잖아요.
0: 네.
1: 저희 3절을 한번 불러보죠.
2: 오, 3절. 내 마음속에.
1: 내 마음속에.
2: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둘.

0: 아멘.
1: 아멘. 그 뒤에 가서 호흡이
0: 네.
1: 좀 약해지는 것
0: 아,
1: 같아요.
0: 그
1: 들지
0: 숨이 차죠?
1: 말고 오라. 근데 길게 못뺄것
0: 네.
1: 같아요.
0: 아,
1: 아,
0: 저좀
1: 네.
0: 호흡을
1: 맞아요.
0: 좀 빼줘야 되는데,
1: 네.
0: 딴따리라리 란둘세 완둘세까지 가줘야 됩니다.
1: 그쵸. 길게 가줘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딱뚝 끊기는 느낌.
0: 맞아.
1: 그 호흡 조절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충분히 길게 해주시면 훨씬 낫겠네요.
1: 네.
0: 하고 싶어요, 길게. 안 돼요.
1: 제가 등짝을 때려가면서 했어야
0: 아까 이렇게
1: 돼.
0: 꼬집으면서
1: 그것도 못해 하면서 막.
0: 아, 다음 주 기대할게요, 언니. 네, 팔뚝에 멍이 들어 있을 수도
1: 네.
0: 있어요.
1: 자, 오늘 저희가 형제여 지체 말라 찬송가 537장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 한번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760번님이신데요. 9월의 첫날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었던 찬양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9월에는 더욱 사랑하고요. 또 찬양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셨어요. 와,
0: 와.
1: 우리 뜨라한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0: 그럼요. 아무나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저희가 배울 게참 많이 있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정말 9월에 이렇게 소망하시는 대로 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자, 이 시간에 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0: 아, 네.
1: 오늘 찬양 이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진짜
0: 아,
1: 많이 불렀거든요. 네.
0: 네.
1: 자, 537장. 누구여 지체 말라라고 부르고
0: 아,
1: 있어요. 네.
0: 네.
1: 누구여 지체 말라.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네. 1번. 자매여 지체 말라.
0: 아, 자매.
1: 자매여.
0: 지체하면 안 되죠.
1: 네. 2번. 형제여 지체 말라.
0: 네.
1: 형제. 3번 있습니다.
0: 3번 뭔가요?
1: 지체여 지체 말라.
0: 아, 지체여 지체
1: 네네.
0: 말라. 전 3번 가겠습니다.
1: 3번. 지체여 지체 말라.
0: 네.
1: 1번 자매, 2번 형제, 3번 지체 중에
0: 네.
1: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다시 한번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찬송가 537장 함께 들어보시죠.

0: 아멘. 찬송가 537장이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모여 지체 말라라는 찬양이고요. 보기 드렸어요. 1번 자매여 지체 말라, 2번 형제여 지체 말라, 3번 지체여 지체 말라.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형제들이 전반적으로 말을 안 듣다가 아내 따라 교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1595번님 보내셨습니다. 아, 비유를 봤을 때는 좀 형제들이 좀더 잘안 나오나 봐요.
1: 그렇죠, 보통.
0: 네.
2: 왜 그런 거예요?
1: 난 나오는데. 그러면 뭐.
0: 네, 그래요. 다 정답들 지금까지 오답이 안 계시죠? 네,
2: 네.
0: 정답들만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2: 네.
0: 저희가
2: 훌륭하십니다.
0: 네, 한 3, 4분 정도
1: 네.
0: 있다가 네,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오늘 용기 내셔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거의 선물 받을 확률이
2: 맞아요, 맞아요.
0: 높거든요. 네, 한번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지체하지 마세요.
0: 네, 육아나 81번님 찬송가 교실은 항상 웃음이 많아서요. 절로 저도 많이 웃게 되네요. 찬송으로 은혜 받고 웃음으로 또 마음이 늘 즐거워집니다. 일거양득이죠. 라고
2: 와,
0: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아까 웃음 반 찬송가 배우는 반
2: 그럼요.
1: 소리 반 공기 반이 아니고.
2: 네.
1: 와.
0: 웃음
2: 그럼요.
0: 반 약간 찬송가
2: 네,
0: 반.
2: 기분이 우울하실 땐
0: 그렇죠.
2: 찬송가 교실.
0: 거기 양념으로 사투리가 또
2: 아,
0: 들어가고.
2: 그럼요. 사투리
0: 그렇죠. 네.
2: 교실.
1: 그럼 후렴부를 사투리로 하면
0: 네. 어떻게 하나요?
1: 뭐퍼 뜨고 있어.
2: 아.
1: 이런 말잘안
0: 아,
1: 쓰잖아요. 서울
0: 퍼뜨고
1: 사람들은.
0: 해서 오이소 오이소.
1: 노래하기 힘들지만.
0: 아, 맞습니다. 맞아요.
2: 아,
0: 지체하지
2: 네.
0: 말고 퍼뜨고 오이소. 맞습니다. 우리 근데 그 1595번님이 굉장히 사투리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2: 네.
0: 대전에
2: 네,
0: 사시는데도
2: 대전 분이신데.
0: 경상도를 잘 아세요?
1: 사투리가 뭐 대세죠.
0: 대세.
1: 네, 사투리를 좀할줄
2: 그럼요.
1: 알아야 되는 거.
2: 네.
0: 뭐
2: 그쵸.
1: 아이돌 가수들 중에서도 그죠? 알죠? 그런 거. 많이
0: 네.
1: 사투리로 하고 뭐.
0: 맞아요, 맞아요. 왜 경상도 그것도 모태를 한 글자로 줄이면은 알죠?
2: 좀.
0: 좀인 거죠?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2: 네.
0: 맞습니다. 네. 퀴즈 정답도 계속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땡땡여 지체 말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저희가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고요.
2: 네.
0: 네, 몇 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1: 사절하죠.
0: 4절.
1: 좋네요.
0: 네네,
1: 가사
0: 좋습니다.
1: 좋네요.
0: 네.
1: 갑니다. 하나, 둘, 셋, 둘.

0: 아멘. 사슬 가자 진짜 좋네요.
1: 네,
0: 네.
1: 정말 좋고 끝날쯤 되면 항상 목이 트이는 것 같아요.
2: 원래 예, 잘 하시는 분들은 뒤쪽이 풀립니다.
0: 네,
2: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잘하고
1: 감사합니다.
0: 계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1: 네.
0: 오늘 퀴즈 정답 누구죠?
1: 정답은 2번 형제여 지체 말라입니다.
0: 네, 형제여 지체 말라가 정답이었습니다.
1: 네.
0: 형제여라고 하시면서 정답들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권민혜 집사님 한분 뽑아주실까요?
1: 네, 오늘은 4679번에게 네, 선물
0: 아,
1: 드리겠습니다.
0: 네. 4679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김철원 집사님은요?
2: 9055번님.
0: 아, 9055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9055번님 축하드리고요. 저도 한 분을 뽑았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 0393번님, 네.
1: 아, 네.
0: 0393번님 잘 따라오고 계시고, 퀴즈 정답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우리 0393번님께도 선물 드릴 테니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우리 9029번님께서는요,
1: 네.
0: 감사합니다. 나트랑에서 9월 첫날 보내고요. 어머, 지금 찬송가 교실 듣고 있을 때요. 네, 너무 좋네요. 9월도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 가는데요. 정답, 형제입니다. 함께 우리 집 형제들과 좋았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뭐 베트남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와, 진짜 좀 부럽기도 하지만. 아니, 이렇게 또 방송을 들어주고 계셔서
1: 너무
0: 얼마나 또
1: 감사하네요.
0: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휴가를 가면은 그냥 좀 휴양지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방송을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께 선물을
1: 좋아요.
0: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우리 9029번님께도요, 저희가 선물을
1: 와,
0: 보내드릴게요. 네.
1: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0: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동이네요. 이렇게 지금
1: 그러니까요.
0: 나트랑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시고요. 네,
1: 글로벌한
0: 감사합니다.
1: 방송이 되었네요.
0: 네,
1: 네, 역시 세계로
0: 역시
1: 뻗어나가는 포항교통방송.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참 잘해요,
1: 네,
0: 그죠?
1: 그럼요. 꿈보다 해몽이죠.
0: 네, 오늘 찬송가 교실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 배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좋은 곡이니까요. 많이들 또 알려주시고 또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95번님, 아멘. 오늘도 멋진 곡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곡도 다듬어서요. 회중 인도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6181번님도요.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1: 저희도 감사합니다.
0: 네. 네, 사랑들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찬송가 교실 오늘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 배워봤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환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두분 귀한 말씀과 찬양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사랑들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9월의 첫날인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북유럽의 지리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좁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의 나라들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겨울은 아주 길고 지루합니다. 겨울이 되면 낮의 길이가 불과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춥고 바람이 불고 깜깜한 그러한 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창 일할 대낮에도 깜깜한 밤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낮의 길이가 짧아 햇빛을 보는 시간이 짧고 비가 자주 내리고 구름 끼고 흐린 날이 많은 나라일수록 우울증이나 신경통 환자가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면적은 비록 작지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만 못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다른 기후마다 꽃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열매들도 다르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겨울이면 흰 눈이 덮이는 얼음꽃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기후나 계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계절이든 시절이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햇빛은 전 세계를 동시에 비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동시에 전 세계를 비추십니다. 햇빛은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햇빛은 그 반대편에는 그늘을 만듭니다마는 하나님의 빛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어둠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빛이신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빛으로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살고 빛과 함께 살고 빛을 향해 걸어가면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빛 대신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망하고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이사야 43장 5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내가 밝은 빛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받았던 1950년대 최고의 인기 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 로마의 휴일은

0: 아직도 훌륭한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을 계기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오드리 헵번은 온갖 명성과 부와 영광을 한 몸에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말년을 화려한 헐리우드에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헵번은 굶주리고 헐벗은 땅 아프리카를 찾아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드리 헵번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도 바르고 정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듯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 영혼의 세계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본문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순간순간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어떤 기독교인이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허영의 도시, 유혹의 도시, 심지어는 맹수가 길을 막고 고통이 앞을 막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치고 천성을 향해 길을 갔습니다. 가야 하고 가야만 살고 그곳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을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들은요,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나요? 답답하고 외로운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열린다거나 누군가를 통해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말이에요. 저 또한 매 순간 위로하심이 참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붙들고 포항에 개척한 지 5년이 되어갑니다. 교회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갑자기 교회에 불이 나는 가슴 아픈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예배처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에게 참 많이 외롭고 답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혼자서 버텨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영일대 해병

창가를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요. 하늘의 구름이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구름 모양이 정말 큰 하트 안에 작은 하트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신기하고 이뻐서 사진을 찍고 한참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일하시지, 그렇게 느끼면서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외롭고 답답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하늘의 구름을 보여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제가 본 하트 구름처럼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요, 전화나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0: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간절한 기도 또 긴급한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목사님. 9월 1일입니다, 목사님.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에게 9월 1일 우리 인사 한 말씀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1: 예, 무더운 여름이 그래도 조금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새로운 날이 되었으니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우리 심령과 영혼 또 섬기시는 교회에 부어졌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아멘. 네, 목사님. 어제 뉴스를 봤어요. 그 네팔에 한국인 9명 중에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요. 네팔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땅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에게도 삶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삶과 가정과 또 교회 세상에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부탁드릴게요.
1: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허락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또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늘에 단비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세워주셔서 그 땅이 이제는 절망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 아닌 소망의 땅이요 희망의 땅이요 회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재건하는데 복구하는데 귀한 손길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기도를 모으며 또 마음을 모으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땅 그 민족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또 빌고 소원합니다. 새로운 날을 맞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심령에게 또한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이 한날을 복되게 매일매일을 힘차게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환경은 다르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하오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심하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

0: 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위로의 한 달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사연 순서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님입니다. 39세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그리고 며느리도 7급으로 꼭 승진하도록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며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0: 예. 네. 아유, 귀한 부부의 네. 기도 제목이고요. 또 귀한 부부를 바라보며 9215번님께서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싶다 적어주셨습니다. 정직원이 전환되기를 승진하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부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또한 헤아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직원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과 미래와 장래를 다 결정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 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며느님도 승진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두 부부 부부가 날마다 성장 부흥 발전하는 삶 평안하고 번성한 삶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부부가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기를 빌고 서원하고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은혜의 가정 일어서는 굳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빌고 원합니다. 이 부부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9215번님의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가정 이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더더욱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여 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9215번님의 사랑하는 아드님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507번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기도 요청 후 병원 안 가고 저녁 때 속이 편해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역전 전도는 못하지만 다음 주 역전 전도와 또 일상생활에서의 복음 전할 때 승리하는 시간을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이번 달에도 해결할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네,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네.
0: 예,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셨겠습니다만 목사님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역사함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옆에 사모님도 계시는데 저희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기도하고 또 PD님도 함께 기도하고 맞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우리 9507번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9507번님 통증이 사라지고 증상이 완화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알려주셨사오니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구한 화평이 우리 9507번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복음의 열정에 힘입어 전도하는 일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이 모든 일들도 순적한 열매 평안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달에도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길 때에

0: 해결함을 힘입게 하시고 승리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되는 복의 아멘.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9507님 기도를 통해 날마다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3923번님입니다. 죽장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 김명자 사모님은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건방으로 노방 전도를 하십니다. 이 땅 이 나라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일부 예배 마치면 교우 전체 2부 교우 전체 3부, 교우 전체 4부, 교우 전체 학생회 청년부 각각 예배를 마치면 그렇게 노방 전도를 나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당회장님 이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체 다 노방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로 영일대로 호미곶으로 효자 철길 숲으로 송도 솔밭 뭐 KTX역 구석 곳곳으로 전통시장 뭐 이런 모든 곳으로 십자 예수님의 십자가 수술대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참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와 너무 귀한 네 제목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복음을 위한
0: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예, 3923번님의 기도 제목을 그래도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요?
0: 예, 정말 복음의 열정에 네, 힘입어 사시는 분인 것 같고요.
1: 멋지십니다.
0: 예, 참으로 귀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기도 제목 볼 때마다 네. 아, 우리 교회도 더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되고
1: 맞아요.
0: 또 나도 받습니다. 전도에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잠깐 결이 다른 얘기지만 어제 주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칼갈이 전도법을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갈이 전도는 뭡니까? 했더니 교회에서 칼을 갈아주는 걸로도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건빵으로도 가능하고요. 어떠한 것이든 네. 전도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아닌가 아멘. 생각합니다. 제가 참으로 길게 적어주셔서 다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있는 대로 힘입어 힘있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죽장 정자교회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3923번님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이 교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아름다운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복된 결실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목사님부터 사모님부터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신다 하니 모든 교우가 일치단결하여 함께 더불어 복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이든 좋습니다. 곳곳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는 시간이 없어도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여 이 죽장 정자교회가 하나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대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참 제자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이다 고백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고백대로 그 정체성대로 더 복음에 힘입어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전도의 귀한 결과로 우리 포항지역이 더더욱 하나님의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1: 아멘.
0: 우리 경상도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족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쪽만 부흥성장 발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경상도 포항지역을 살려주셔서 골목 상권까지 살아는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 전도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이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정자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0832번님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또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네, 딸아이를 위해서 올려주셨네요.
0: 예, 따님이 또...

0: 임용고시라는 또 어려운 관문 앞에 또 서게 되었네요. 제 주위에도 임용고시를 보는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요. 참 마음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쫄린다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0: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많이 심적으로 주눅들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1년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선한 결과, 복된
1: 아멘.
0: 결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애쓰고 힘썼으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기도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1: 아멘.
0: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832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8일에 따님께서 임용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정말 애쓰고 힘써 학업에 또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0832번님, 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얼마나 같이 마음 졸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체력은 물론이거니와 지혜, 명철, 총명, 지식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한번 배운 것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잘 응용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위로하시고 살피어 주셔서 또 하늘 구름으로도 보여 주셔서 임용고시 합격하는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합격 이후에 더 배우고 익혀 귀한 교직을 잘 감당토록 도와 주옵시며, 그리하여 기도의 제목이 날로 날로 더 넓어지기를, 깊어지기를,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0832 따님의 그 임용고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줄 믿습니다. 83556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 한국에 치료를 위해 잠시 와 있습니다. 근데 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 중3인데요. 저와 같은 증상, 피로감, 권태감, 몸이 솜처럼 무거운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찾기가 어렵고 치료가 되지 않아 저도 한국에 온 건데 아들까지 그러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기를, 얼른 힘이 생기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아, 예.
1: 너무 힘드시겠어요.
0: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또 자녀의 그런 증상을 보며, 증세를 보며
1: 맞아요.
0: 더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심하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외면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건 기도고요.
1: 맞습니다.
0: 또 특별히 오늘 함께 올려주셨으니
1: 네.
0: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356번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때에 병명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명을 알아야 적절한 치료법을, 또 처치법을 생각하며 또 적용할 수 있겠사오니, 밝히 알게 되게 하시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뿐만 아니라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제와 처치약이 또한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힘을 얻고 더 얻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건강 강건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다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8356번님의 기도의 제목도 안타까운데 자녀도 같은 증상을 앓고 있어 더 마음이 무겁고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때요, 환난의 때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의 때요, 회복의 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고쳐주시고
1: 아멘.
0: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힘을 얻고 더 얻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 영건 건강 굳건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이제는 고침

0: 받은 자로, 증거하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로 인하여 낙심낭망 절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0: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인데요. 오는 9월 12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가 공개 방송 시작됩니다. 다양한 선물은 물론이고요. 눈을 사로잡는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번 30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착순으로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과자 선물 세트까지 증정한다고 하네요. 꼭 가야 되겠네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 교회입니다.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롭고 복된 행사를 위해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 부탁드릴게요.
2: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항 극동 방송에서 큰숲교회와 협력하여 귀한 공개방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장 순조롭게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는 물론 말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일정으로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극동방송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귀한 교회도 복음의 사명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행사에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며 더 기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포항 우창교회 김한주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8963번님,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전도 대상자가 있나 봅니다.
2: 예,
1: 네.
2: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맞습니다. 기도하시는 태신자가 있겠다. 네.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또 앞서 저희가 기도했던 3923번님처럼 복음의 불영의 열정에 맞습니다. 힘입어 사시는 분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0: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963번님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이 있겠다 우리는 생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드리는 자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 더 기뻐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낙심에 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힘의 힘을 얻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 구원에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8936번님을 통해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2820번님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안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건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말씀, 어저께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도 동일한 맞습니다. 은혜로 평안케 하시는 은혜로 특별히 오늘 처음에 사모님께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위로가 넘치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820번님 어제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평안케 하신 그네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화평으로 샬롬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특별히 하늘 위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그러나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날마다 분별하며 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사실 수 있도록 일평생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믿음 안에 사실 수 있도록 2820번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 찬송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하나님께서 2820번님과 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8151번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몹시 힘듭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울증이 없어지게 하소서. 많이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0: 예, 어떠한 제목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낙심이 많고 네. 또 마음에 우울감이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멘. 특별히 우울감이 사라지고 소망이 있기를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151번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어할 만큼 낙심해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한날들을 허락하셨건만 그 복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가리워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옵소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쁜 생각을 먹지 않게 하시고 안 좋은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 또한 화평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울한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희망찬 생각을 소망의 생각들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으로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오니 더 죄짓지 아니하고 평안과 평강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함으로 우리 8151번님의 상황이 점점 개선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의 힘으로

0: 안 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 더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정답이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8151번님의 상황,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며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2404번님입니다. 두통이 있어 신경이 쓰이고 힘듭니다. 기도받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두통 너무 힘들죠. 네.
0: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셔서 네. 두통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뜻밖의 갑자기 일어난 그런 증세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2404번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통이 있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머리가 아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해야 하는데 이 통증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를 받고 힘을 얻고 싶어 함께 더불어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증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증상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여 주셔서 힘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소멸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건강 강건하게 밝히 보며 분명히 또한 미래와 장래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또 다른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 주님께서 다 고쳐주심으로
1: 아멘.
0: 건강 강건하게 인생 승리하고 믿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두통이 깨끗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목사님의 마무리 기도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0: 하나님, 다루지 못한 기도 제목, 그러나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함께해 주신 포항 우창교회 김한중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우창교회 김한중 목사님, 라이트하우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

공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은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입니다.
1: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할 힘이 없어 신음하고 눌리는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9월 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1902년 서해 어청도 해상에서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일본 관보를 통해 침몰선의 새로운 좌표도 공개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추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당초 연구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탑승했던 구마가와 마루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출항 직후 악천 후로 회항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번역을 위해 이동하던 중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0: 숭고한 뜻을 기리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앞선 30일 세미나에서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북위 36도 9분 30초, 동경 125도 55분이라는 새로운 침몰 좌표가 공개됐습니다. 학계는 새로 공개된 좌표와 기존 제보 지점 사이의 12km 거리에 대해 사고 당시 남서쪽으로 흐르던 낙조류의 영향을 검토해 침몰선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1955년 세계교회 협의회의 지원과 국내외 청년들의 건축 봉사로 시작된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관이 이제 초교파적인 후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독센터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경북대 기독학생회관은 농촌 출신 기독학생들의 기숙사이자 신앙훈련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1970년대 철거 위기 속에서도 지역 15개 교회와 기독교수들의 모금으로 재건된 바 있습니다. 올해 말 새로 개관할 글로벌 기독센터 프로젝트에는 대구 지역 51개 교회와 기관, 351명의 동문 및 교수가 참여해 27억 3천만 원의 헌금을 모아 기존 건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교회 사학자인 김응수 모건대 명예교수는 이번 재건에 대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청년 지도력을 육성해온 유산을 잇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최근 서울 마포구 서영교회 비전센터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등 해외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가해 50여 개 출판사의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4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하퍼콜린스의 찰리 로빈슨 부장은 한국을 신앙도서의 시장성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했고 국내 중소출판사들도 해외 출판사와의 직접 교류 기회를 반겼습니다. 박종태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은 검증된 해외 양서가 잘 소개돼 성도와 목회자의 신앙 성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30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백서 출판기념 및 준비위원회 해당 간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92쪽 분량의 백서에는 지난 5월 17일 윌 글레이엄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300여 개 교회가 협력한 전도대회의 2년여 준비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백서에는 100만 시간 기도운동과 300일 릴레이 금식기도, 복음 3당사 교육, 결신자 후손 양육 등 연합 전도대회 실무 자료가 수록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백서 판매 수익금을 의정부시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해 지역 영적 부흥과 작은 교회 지원 등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에게 어제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쪼개기 후원, 그리고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며 교단 자금력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 재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종교와 정치의 부당한 결탁을 비판했으며 통일교 측 변호인단은 국민께 사과하면서도 한 총재의 불법 승인 혐의를 부인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3도, 평양 26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근데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0: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돈이 없는 당신에게는 젊음이 있다. 젊음이 없는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 당신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다. 절친한 친구가 없는 당신에게는 뛰어난 가창력이 있다. 뛰어난 가창력이 없는 당신에게는 재치 있는 입담이 있다. 재치 있는 입담이 없는 당신에게는 덩달아 웃게 되는 미소가 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이 공평한 이유 가운데 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긍정하시지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를 가지신 능력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방송 가정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여유로움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한 행복한 하루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쌓아두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이미 행하신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마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넘치시며 우리에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셔서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한없는 은혜의 극치, 그 무한함을 장차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먼저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편안할 때뿐 아니라 큰 사고와 위기 가운데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커다란 역설입니다. 만일 이런 내용을 이론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은 현실은 보아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감추셔서 사람들의 꾀와 말다툼에서 보호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서 견고한 성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에는 두려움이 여전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의 첫날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사진 찍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포즈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통은 손가락으로 V 표시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 V 표시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V를 만들거나 또 손을 턱에 대는 포즈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인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손짓 하나도 표현의 방법이 된 거죠. 다만 아무 데서나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외부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로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V 표시로 사진을 찍거나 이 손을 손바닥을 턱에 괴고 꽃받침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죠. 와중에 또 흥미로운 건 북한 당국이 만든 영상에서도 엄지를 치켜 올리는 흔히 말하는 엄지척이라는 포즈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는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손짓으로도 손짓으로나마 자신을 표현하고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작은 몸짓 하나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목청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로 함께해 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익산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자아자를 외칩니다 하셨던 5879님의 문자처럼 서천에서 듣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8845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합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 가서 마음과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충남 부여군 외산면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우리 천안의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팀 여모교회 북한 선교팀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오 해피데이에서 나누는 극동방송에서 나누는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평택은 지금 번개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라고 하시면서 누군가에겐 반가운 비지만 또 누군가에겐 빗길이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주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문 땅에 단비가 되기를, 그리고 큰 피해가 없기를, 비 피해가 없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기도합니다. 9694님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조금 전 이 한 줄로 함께 해주신,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해주신 9694님께 오늘의 첫 번째 출석 인사 선물 나눠드리고요. 출석 인사 선물 외에도 우리 한뼘 차이로 함께 하고 있죠. 한뼘 차이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먼저는 한뼘 차이 퀴즈 이어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말투나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작은 몸짓, 꾸미는 방식까지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엄지척이죠.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중에 단속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단속 대상이고요. 한 가지는 단속 대상이 아닌 행동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 오답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한 주 동안 이걸로 한 뼘 차이를 냈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그 천안에서 북한 선교팀 화이팅을 외쳐주셨던 분 계시죠? 바로 정답을 어떻게 첫 번째로 맞춰주셨어요. 2523님. 그러면 한뼘 차이의 첫 번째 선물로 함께 하도록 하고요. 북한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것, 그리고 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단어들 이런 걸 사용하는 거를 단속하고 있죠. 외모를 가꾸는 것 중에서는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보통은 화장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이곳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향수, 선크림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일산입니다. 배고프네요 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우리 정답까지 잘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아닌 것 같긴 한데, 다 단속의 대상인 것 같긴 한데 정답이 3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오셨네요. 이유를 떠나서 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단속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하는 게 두 가지예요. 단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돼요.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그 형제가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것들이 그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0360님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특히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함이 억압받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땅, 북한 땅에 대해 오늘도 한 뼘 한 뼘 알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OE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출석 인사 그리고 한뼘 차의 퀴즈 정답까지 기다릴게요.

0: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거나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3: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0: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1: 안녕하세요.
0: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1: 네.
0: 고개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1: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0: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1: 아니죠. 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왔었죠.
0: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1: 네, 듣지
0: 그때
1: 못하게.
0: 이후로 못 들으시고,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외화벌이를 위해서.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최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영어도 볼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0: 또 다른 외국인이.
1: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0: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네.
0: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0: 네.
1: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때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확 들었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올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되면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0: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그 결단의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의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그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1: 어.
0: 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아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UN 네. 이런 걸 찾아가지고 UN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아 변호사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UN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UN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1: 같이요.
0: 네.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저기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뭐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UN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UN에서 제공해 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탁 들어가니까 거기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어, 이 뭐지?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어, 내가 여기 안기부 작전에 속아서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말을 해주면서 아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아 남미 수용소에서요.
0: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1: 네.
0: 네, 부인을 하다가 그 난민 수용소가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서 차량이 한 4대 정도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이제 쫙 이제 포위가 이렇게 들어서 예,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위부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하나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1: 네,
0: 언제든지 자결을 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둥으로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양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 손 딱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얘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다 탈론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 네.
0: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근데 5년 전이면 한창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네.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0: 하나님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두루 쓰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이제 기도의 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1: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비가 많이 올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0: 멈춰주시고,
1: 멈춰주시고
0: 바람이 너무 세게 불땐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상, 기후 현상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길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살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1: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전파 선교사로서 참 뿌듯합니다. 더 열심히 주변에 전파 선교사를 알리고 싶어져요. 13개 지사의 전파 선교사로 후원하는 꿈도 생기고요. 결심도 합니다. 6551님이 주셨는데 지금은 세 군데를 하고 계시대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북녘에서 써내려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한장한장 가운데 우리의 이런 소망과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한 뼘짜리 퀴즈가 조금 헷갈려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북한의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346님 주셨어요. 아멘. 희망을 들었다 이 간증 가운데 나왔던 그 소망처럼 그리고 우리 출석 인사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가운데 저희도 함께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요. 헷갈리셨다던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북한에서 단속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단속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1번,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2번, 가족이 아닌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단속의 대상이라는 말이겠죠. 저희가 선물 소개하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퀴즈 정답은 3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프닝부터 쫑긋하고 들으셨던 분은 아셨을 거예요. 북한 당국에서 최근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영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1번인 남학생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남학생들이 선크림이나 향수가 없는지 기숙사에 직접 찾아가서 단속을 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닌 남성을, 이 혈육이 아닌 또 그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우리 표현이 아니다, 이거는 물든 표현이다면서 단속한다고 하죠. 정답을 많이들 도전을 해주셨어요. 엄지손을 들어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6483님. 북한 땅에도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1929님도 주셨어요. 조금씩 표현이 늘어나면서 북한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3399님, 아멘. 새벽기도 다녀와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듣던 극동방송, 오늘은 마음먹고 다운받아 듣고 계시다는 680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한 줄 보내주신 새싹 회원도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 북한을 향한 소망의 한 줄 한 줄들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복음 통일의 그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때 이뤄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망처럼 북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정답과 출석 인사 중에선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요. 선물을 방송 마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5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방치가 언급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레즈비언들의 에이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논문 8개를 조사한 연구진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동성 성관계뿐 아니라 마약, 강간, 남성과의 성관계, 매춘 등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도 걸리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레즈비언의 20%는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여자 파트너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피비 키스비 박사는 남아공의 주요 두 도시를 조사한 결과 레즈비언 중 무려 9%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의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소

0: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대목 때 2시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106.9를 맞춰놓고 들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그거 듣다 보면 마지막 화요일 날은 극동방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일푸시러니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차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2: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주인공 최경섭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석간동에 사는 최경섭입니다. 마장동에서 조그맣게 장사하고 있고요. 안암동에는 영암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유상진 목사님이 젊은 분이신데 말씀도 물론이고 성도와도 교통이 잘 된다 그럴까요? 우리 교감이 너무 잘 되고 저희가 혹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카톡이나 전화가 되면 바로바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안심 놓고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2: 마장동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다기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쭤봤습니다.
1: 저희는 일단은 그 경매로 물건을 사요. 소를 경매로 해갖고 이제 갖고 오면 저희가 다 분해해서 진공 때려서 그 업체에다 납품을 하죠. 제가 20년 동안에 최고의 고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남들은 막 한숨이 땅에 꺼지는데 저는 무슨 백인지 진짜 한 번도 걱정 근심 안 했어요. 아들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다 그래요. 사방이 다 맥혀도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시기만 잘 넘기자고 그래요.
2: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힘이 최경섭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원래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1: 철두철미한 불교인이었었어요. 조그만 절에서 신도 회상까지 하면서 진짜 방생도 다니고 답답하면은 용왕이라고 해서 물가에 가서 기도 목탁도 제가 직접 두들기고 저희 집에다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 떠놓고 촛불 켜고 향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기도하는 게 철두철미한 불교인이었는데 약 18년 전에 이제 언니 형부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마음에 와닿질 않아서 언니 형부한테 언니 형부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리고 늘 거부하고 안 만났어요.
2: 이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1: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언니가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뇌수술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언니 병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언니만 살려줘라.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언니가 살아서 한 1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언니가 우리 영암교회에 저 집회를 하니 한 번만 와서 꼭 듣고 가라 그래서 저희 남편을 설득해서 둘이 갔었어요. 그 말씀이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고 오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거라를 알아서 한 11, 12년을 예배 볼 때마다 울어 눈물이 났어요. 찬양이 다 나를 위해서 부르는 그 말씀 같았어요. 우리 언니가 왜 나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내가 불쌍해 보였나를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제가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 나이 70평생 길을 자란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2: 그렇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극동방송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1: 시간 날 때마다 천보선 기도원 가서 12시 집회에 가서 집회 보고 내려오는데 그거 한참 걸어요. 어떤 분을 같이 동행 좀 해서 좀 어디까지만 석계까지만 좀 데려다달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극동방송국은 자기는 듣는다고. 그래서 채널에 맺히니까 106.9래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부터 극동방송국을 듣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것 같아요.
2: 극동방송을 애청하면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1: 새벽 3시에 일어나거나 대목

0: 2시에 출근할 때 그때부터 106.9를 맞춰놓고 들으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찬양이 좋고 친한 친구분이 어려움 겪어서 이 한 10번 이상 20번 돌려갖고 연결이 됐어요. 기도를 같이 목사님하고 받은 응답 제가 받았는데 20일 만에 응답을 줘서 그 우리 친구네 가정이 다 풀린 거예요. 또 그거 듣다 보면 마지막 화요일 날은 극동방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에서 일풀이 마치고 또 집에 와서 차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또 거기 가서 예배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극동 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를 저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동 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0: 제가 전도를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근데 제가 전파 선교를 하면은 북한에서도 많이 듣고 그쪽에 전파를 하러 못 가니까 제가 10분, 20분 이렇게 전파를 해야 그쪽에서 듣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파 선교에 접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꼭 내 일 같아요.
1: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오늘 하나님께서 전파 선교사가 너의 일이다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0: 늘 엄마하고 함께 새벽부터 일해서 너무 고맙고 힘든 상황을 엄마를 위로해주고 같이 늘 손잡고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막둥이 동주야, 힘들고 어렵대도 이번 잘 넘기자. 그리고 우리 손녀딸 주은이 고맙고 사랑해.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수빈이, 채은이 지금 고3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 대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니네들이 지금껏 싸우는 거 잘해서 그냥 대학에 꼭 입학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혁아, 사춘기 없이 중3 잘 넘겨줘서 고마워. 사랑해 우리 새끼들.
1: 사랑하는 자손들을 향한 최경섭 할머니의 어머니의 축복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는 물론 사업이 힘드니까 사업장도 그렇고 두 아들이 다 한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올해 고3짜리 손녀딸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들이 재수하지 않고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고 우리 식구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1: 복소리, 오늘은 최경섭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앞으로 언젠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고, 교회 잘 다니다가 절에 댕긴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신앙생활하다가 불신자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평생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부인하는 자도 나올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장로님이 한평생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병들어 눕게 되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누웠는데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죽었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라. 주님과 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에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소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죽었다고 주님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왜 떠나는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 누구의 교훈을 받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귀신의 가르침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혹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교육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교육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누구에게서 받는 교육인가, 무엇을 배우는 교육인가 알고 따라가야지 그저 교육한다고 하면 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왜 믿음에서 떠나가는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 양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인간의 기본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양심이 죽어서 화인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래. 지금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없다. 거짓말입니다. 둘째, 천국과 지옥 없다. 거짓말입니다. 셋째,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남아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도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타락하는 요인이 몇 가지 오늘 정리하자면, 첫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나간대요. 둘째, 자기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간답니다. 셋째, 여기저기 들리는 거짓말에 속으면 믿음에서 떠나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간이 갑자기 돈과 재물을, 많은 돈과 재물을 손에 쥐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둘째, 인간이 갑자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셋째, 인간이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타락해집니다. 넷째, 인간이 탐심과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명예와 권력이 쥐어지거나, 그럼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게 인간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구약 성경 역대하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역대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다 들은 얘기고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역대 왕들이 약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왕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짓만 하고 악한 짓만 한 왕들도 제법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은 왕들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믿음도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인생 마지막에 가서, 노년에 가서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난 왕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준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겨우 2년 만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었어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사무엘 선자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자를 부르러 보냈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사울 왕이 여봐라, 그 번제 갖고 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왕이요, 안 됩니다. 선지자가 와야 됩니다. 제사장이 와야 됩니다. 필요 없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성경에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자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왕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아유, 선지자여,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 왕이 진노하여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로 인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게 첫 번째 사울 왕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하루는 사무엘 선자가 사울 왕에게, 왕이여,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소서. 왕과 사람들, 짐승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나이다. 하나님 명령을 전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러 갔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짐승들 가운데 살찌고 토실토실한 양들,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거 토실토실한 걸 왜 죽여?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데리고 왔어요. 아각,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라는 왕인데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산채로 데리고 와서 내가 이놈을 사로잡았다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사무엘 선자가 이 사실을 알고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사울 왕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 짐승들, 뭐 짐승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내가 저 토실토실하고 살진 것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나이다. 사무엘 선자가 화가 나서, 왕이요,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번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비참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 왕,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던 그 왕,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 그 왕, 전 세계의 지혜의 왕이라고 칭찬받던 솔로몬 왕, 하나님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일평생 믿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솔로몬 왕이 때가 갈수록 점점 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색을 밝히는지 여자를 천명이나 후궁을 둡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더라. 이게 솔로몬 왕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안타깝게 바라보던 선지자

아히야 선자가 솔로몬 왕에게 경고합니다. 왕이여, 왕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두 조각 낸답니다. 솔로몬 왕이 눈도 끔찍하지 않아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성경 보면 솔로몬 왕이 회개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3대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 전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아사 왕이 41년간을 통치합니다. 아사 왕이 처음 35년, 36년 동안은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근데 아사 왕이, 그 믿음 좋은 아사 왕이 36년째부터 마지막 인생의 5년 동안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잘못이 뭐냐? 저 북쪽의 악한 이스라엘에 바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사 왕이 그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저 북쪽에 강력한 아람이란 나라가 있는데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 왕이 와서 도와주소서. 이 사실을 유다의 선견자 하나니가 알았어요. 그 하나니 선견자가 왕을 찾아와서, 아사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요, 왜 악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니가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니가 전하는 음성을 듣지 않고 아사 왕이 선지자 앞에서 화를 바라며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미친 짓 아닙니까? 선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들으니까 뒤늦게 통곡하고 후회하며 회개하는데 아사 왕은 그러질 못했어요. 두 번째 아사 왕의 잘못이 뭐냐? 아사 왕이 통치 39년째, 이제 통치가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의 마지막에 병들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발이 병들었다. 왜 하나님이 발을 병들게 했을까요? 이놈아 쏘다니지 말아라, 여기저기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이 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위독했다. 감기 정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의원들만 의지했더라. 왕궁에 어이가 있는데 이들이 어려서 잘 고쳐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사 왕은 마지막 5년 동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발이 병들어 죽을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8대 왕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어요.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7살이 무슨 왕 노릇을 합니까? 다행히 요아스 왕 곁에는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떡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잘 보필했어요. 어린 왕이,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 왕이 바로 서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똑바로 왕 노릇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제사장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아스 왕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요아스 왕 곁에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13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 곁에서 왕을 올바로 보필하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왕 곁에 간신들이 드글드글해. 성경에 방백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왕 곁에 있는 신하들이고 부하들이고 비서들이고

저관들이요. 그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아주 애걸복걸합니다. 왕이여, 다른 신도 많나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우상 섬길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곁에 없으니까 왕이 타락하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왕이요, 정신 차리소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우상을 숭배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 보니까 왕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참다 못한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제사장에, 제사장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왕이야, 왕이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답니다.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데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눈 멀고 타락한 요아스 왕이 선지자 스가랴가 전하는, 제사장 스가랴가 전하는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그렇게 믿음 좋았던 왕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제사장을, 그것도 성전 뜰에서,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1년 뒤에 시작되는데 북방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쑥대밭 만들고 왕을 죽이고 맙니다. 이게 슬픈 역사예요. 유다의 9대 왕이 아마샤라는 왕,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아마샤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그 동쪽에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눈에 가시요. 그래서 아마샤 왕이 내가 저 에돔을 치리라, 군사를 모았는데 군사가 30만 명이에요.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용병을, 돈을 보내서 용병을 삽니다. 10만 명 용병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군대 30만 명, 용병 10만 명 이렇게 싸움을 준비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찾아와서 왕에게 경고합니다. 아마샤 왕에게 경고하기를, 왕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서 내가 어찌 저 북쪽에 악한 왕과 손을 잡았느냐? 악한 이스라엘 군대와 손잡지 말랍니다. 왕이여, 에돔을 물리치려면 혼자 가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 왕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의 30만 군대를 가지고 에돔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에돔을 물리치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왕이 교만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에돔의 우상 딴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절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아니,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고 갔는데 돌아올 때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우상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분향하나이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 왕이 미쳤어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게 역대하 25장 16절에 나와요. 그치라! 해석하면 입 닥쳐! 두 번째,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마샤 왕이 선지자에게 너 맞아 죽을래? 협박하는 거예요. 왕이 권력을 쥐고 있지만

선지자에게 막말을 합니다. 입박쳐. 결국 아마샤 왕은 선자의 경고를 듣지 않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의 10대 왕이

0: 풍성해졌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시아 왕은 그러질 못했어요. 올바른 소리 해주는 선지자도 죽었겠다. 나라는 강성하고 힘이 있겠다. 우시아 왕이 교만해져요. 역대 26장 16절에 나와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리고 제사장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분향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권력을 이용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분향하리라, 제사장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권력이 세지니까 왕이 미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 모습을 제사장 아사랴가 봤어요. 아니, 왕이 미쳤나? 왕이 행하면 안 될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 뒤를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을 부르는데 왕이여 부르지도 않아. 우시아여 대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어째 당신이 이곳에 들어왔소? 빨리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이미 미쳤어요.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우시아 왕이 화를 내요. 비켜라 이놈아, 비켜라 이놈아, 네가 감히 뭔데 나를 제지하느냐, 화를 냈어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이 모습을, 이 말을 누가 들었더라? 하나님이 들었더라. 갑자기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얼굴에 문둥병이 들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은 못 보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알잖아요. 문둥병 걸린 우시아 왕을 제사장 80명이 성전 안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때라도 우시아 왕이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시아 왕은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왕궁 뒤뜰에 별궁을 지어놓고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죽었다. 이것이 우시아 왕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면 그 믿음 팔아먹은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빨리 믿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자기 믿음을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시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그래? 끝까지 고개 빳빳이 쳐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변치 않으리라, 내 믿음 변치 않으리라,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 잘 지켜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

다국의 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9월입니다. 9월 첫날 9월 1일 화요일. 자, 이 극동방송 선택하신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또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또 무교생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퀴즈를 통해서 이분들을 또 찾아낼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미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자로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물 퀴즈 그러면은 출발해보죠.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현재 다니지 않는 우리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이제 방학 무교라고 주시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이 외치실 때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알맞게 줄였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우리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따끈따끈한 예. 대본을 예, 본인이 직접 예, 기획해가지고 딱 대본을 만드신 성경 속의 사건을 가지고 또 오늘 꽁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목이 뭐죠, 집사님?
2: 네, 오늘 여리고성 함락에서 네. 무건수행 캠프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오늘은 또 캠프 버전이군요.
2: 네.
0: 근데 무건수행이에요.
2: 네.
0: 말을 하지 않는 캠프네요.
1: 와,
0: 네.
1: 이거 말하지 네. 말아야 되는.
0: 그러니까 오늘 병사가 출연을 하고
1: 예.
0: 또 여우수아가 출연을 합니다.
1: 예.
0: 오늘 목사님이 여우수환입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아 이거 저 딱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우 제사장이네요.
1: 와, 네. 딱 맞아. 딱 제사장. 완전 맞아. 완전 맞아.
0: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1: 야, 완전 맞아. 완전.
0: 저기 하나님도 했다가 저쪽 밑에 뭐 이렇게 하인도 했다가 네. 아유,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제사장.
2: 오늘은 좀 제가 병사.
0: 병사.
2: 네.
0: 자, 꽁트를 잘 듣고 여러분께서 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목사님?
1: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

0: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꽁트를 들으실 텐데 이따가 정답 보내실 때 정답과 함께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내 아들이 안 다녀요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안 다니시는 분이
1: 방학.
0: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 방학. 그리고 내가 무교. 이렇게 두 가지를
1: 한 줄로 쭉 쓰시면 돼요.
0: 그렇습니다. 정답과 함께 그다음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립니다.
0: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계셔야 힘차네요. 이렇게.
1: 아, 감사합니다. 이거 또 시끄러워.
0: 힘찬 목소리 여전하네요. 고현 집사님도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꽁트를 할 텐데 잘 듣고 끝나자마자 문제가 나가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좀 작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작합니다.
2: 저기요, 장군님.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오늘이 벌써 7일째예요. 7일째.
3: 고현대 형사, 묵은 수행 7일차다. 혀를 묶어라. 불평 한마디에 성벽돌 하나도 안 무너진다.
2: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입 닫고 성벽만 돌다 보니까요, 제 입에 가시를 넘어 선인장이 자랐다고요.
3: 고현 명사, 그 입 다무시오. 지금 무건 수행 중이요.
2: 아니, 저 성 위에서 여리고 병사들이 야, 쟤네 산책하러 왔냐? 하고 비웃는 거 안 들리십니까?
3: 고현 명사, 목소리 낮춰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2: 아니, 저 수다 떨고 싶어서 진짜 숨 막혀 죽겠습니다. 김인수 제사장님, 괜찮아요? 아이고,
0: 이제 좀 소리 좀 내도 되겠죠? 소리 좀 내자고. 야, 여보게 병사, 참깨나 참어. 나도 이 양강 나팔에 침이 고여서 죽겠어. 나라고 입이 안 간지럽겠냐? 나도 저 성벽 높이가 몇 미터네. 날씨가 덥네.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여호수아 장군님 말씀이 맞아. 이건 사람의 계산이나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4: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 병사여. 너의 눈에는 저 성벽이 두꺼워 보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창검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끝까지 견디는 순종과 하나됨이다. 인간의 불평과 잡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법.
2: 아이 참, 여호수아 장군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죄가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입술에 딱 풀.
4: 자, 드디어 일곱 번째 바퀴를 다 돌았다. 제사장, 준비된 야파를 불어라.
0: 예, 여호수아 장군님. 주님, 7일 참았습니다.
4: 온 백성 흔들어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모든 의심을 털어내고 있는 힘껏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5: 여리고야! 무너져라!
2: 말도 안 돼. 진짜 무너졌어. 장군님, 제사장님, 저 견고한 성벽이 흙더미가 됐다고요. 우와, 대박 사건.
0: 보았느냐, 우리가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4: 병사들이여, 고생 많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5: 아, 여호수아 장군님,
2: 저 일주일 동안 참았던 수다 지금부터 다 떨 겁니다.
0: 나도.
2: 그래.
0: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최고.

0: 자, 은혜로운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뒤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질러 무너뜨린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에 이어서 자 퀴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무건 수행을 하면서 성 주위를 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 무너졌던, 예, 무너졌던 그 이 성의 성 이름은 이름. 무엇일지.
0: 아, 자, 나오긴 내, 나왔어 아까.
1: 정답 좀. 내가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주시든지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벌써 이렇게 막 정답이 도착하고 있네요.
0: 예.
1: 자, 와. 함성을 질러가지고 무너뜨린 이 성의 이름.
0: 예.
1: 샵 1069.
0: 예.
1: 오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에서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근데 방학 무교생.
0: 예.
1: 옆에 정답 옆에다가 꼭 좀 적어주십시오. 정체를 밝혀주시고.
0: 밝혀주십시오.
1: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적어주시면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드립니다. 방학 무교생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연기에 대한 어떻게 칭찬이 네. 좀 있네요.
1: 와.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 하원시키면서 예, 예. 이제 운전하던 중에 예. 보컬 연극을 예. 들은 느낌이어서 감동이 되어서 와. 문자를 보냈다.
2: 아이고.
1: 너무 감사하다고.
0: 이제 우리가 이제 조용히 네. 시작하니까 예. 숨 죽여서 듣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셨고 원래 이게 덩달아서 그렇게
1: 일하다가
0: 되는 거거든요.
1: 멈추셨대요. 숨 죽여 들으시라고. 네,
0: 그러니까. 자, 네. 자 우리 와. 퀴즈 목사님 퀴즈 한번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2: 예.
0: 퀴즈만 한번 문제만 한번 다시 한번 내주세요.
2: 아,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예. 10절 말씀의 내용인데
0: 예.
2: 사실은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예. 예. 말씀하지 사실 않아 하나님
0: 정답 말고 문제 예, 문제 내주셔야 돼요.
2: 예, 예,
0: 나
2: 예.
0: 불안해가지고
2: 하루에 예. 한 바퀴씩 돌으라고 예, 했다고. 예, 그러다 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데
0: 예, 예.
2: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 입 다물고 그냥 돌아라.
0: 네네.
2: 도는데 이게 참 사람 인간은 그래요. 계속 돌았어.
0: 예, 예.
2: 도는 것에 대한 우리 오늘 꽁트를 했고
0: 예.
2: 꽁트하면서 마지막 일곱째 밖에 돌 때에
0: 네.
2: 무너져라 외칠 때 무너진 그 성의 이름이 예.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네.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일단은 정답 아주 빠르게 주관식으로 보낸
2: 예.
0: 7678번이
2: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어떻게 이렇게 야. 빨리 보내시죠?
2: 아이고.
1: 진짜.
0: 자, 그리고
2: 또 있어.
0: 아, 뭐. 아,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아주 막 갑자기 애들하고 같이 외쳤던 1324번님
2: 1324번님
0: 축하, 또 선물을 드리도록 예. 하겠고요.
2: 애들이 술이 질렀어.
0: 자, 저 뒤로 예. 좀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2: 예.
0: 자, 우리 200번째 248번님께 또 선물을
2: 예. 248번님 예,
0: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또 아주 좀 늦게 아. 아주 늦게 온 야. 늦게 온 예 이제 막았습니다.
2: 예. 아.
0: 8503번님께
2: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0: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예.
0: 자,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면서 무너진 성의 이름은 무엇일지.
2: 예.
0: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 예. 뭐가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2: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0: 예, 보기가 있습니다.
2: 예, 우리는 보기가 떠 있어.
0: 우리 집사님 보기 내주십시오.
1: 네, 1번 이어리고, 2번 살리고, 3번 죽이고, 4번 너 죽고 나 죽고.
0: 자, 여리고 살리고 네.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자,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5번은 아마 너 살고 나 살고 이거 낼까 하다가 너 죽고 나 죽고
1: 네.
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나 네.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2: 예.
0: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아 이거쯤은 내가 알겠다
2: 예.
0: 하시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쉬고 있으면 몇 년 방학 이렇게 방학 좀 적어주시고
2: 거기에 통화 가능하죠. 통화
0: 예.
2: 가능
0: 예. 예. 그렇습니다.
2: 통화까지만 뭐
0: 무교
2: 예.
0: 무교생들 무교 또 예. 적어주시고
2: 무교. 예.
0: 무교하고 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2: 예.
0: 저희가 좋은 선물을
2: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무교생, 방학생은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2: 예. 예.
0: 자, 정답을 근데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답.
2: 예.
0: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자, 여기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윤상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여리고냐 살리고냐 죽이고냐 너 죽고 나 죽고냐. 예. 자, 정답은 바로
1: 여리고.
0: 그렇습니다. 우리 여리여리한 고현 집사님께서 오늘 여리고를 내주셨네요. 네.
2: 목소리도 여리고.
1: 역시 그러니까. 방송은 안 보이니까 여리여리합니다.
2: 아, 진짜.
0: 자, 우리 5384번님 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극동방송은 들리고.
2: 야. 와, 이거 좋아.
0: 센스쟁이.
1: 센스쟁이네요.
0: 예. 자, 5384번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축하합니다. 완전.
0: 와
2: 좋다. 아우,
0: 자, 많은 분들 우리 여리고 맞춰주셨습니다.
2: 맞춰주셨어요.
0: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하루에 한 바퀴만 돌다가
2: 예.
0: 마지막에 이제 7일째 예. 7바퀴를 돌았잖아요. 목사님.
2: 한꺼번에 7바퀴 돌잖아. 이거 예.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견딜만 해요.
0: 그렇죠.
2: 근데 그 가보면 아셔. 그게 얼마나 팔뚝발 뛰고 미치는지. 근데 입다 물고 돌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0: 그러니까.
2: 불평도 예. 해결만 했고.
0: 예, 예. 예.
2: 근데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무건수용 하시자고 때로는.
0: 아, 그러니까 너무 말 많은데 이 점 좀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2: 그렇죠. 에. 그럼 돼요.
0: 그러니까.
2: 아, 지금 사실은 우리 마음의 벽이 예. 이제 방학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0: 그러니까.
2: 분들은
0: 예.
2: 너무 높아.
0: 교회 안 가려고 핑계를 찾다 보면은
2: 네,
0: 수만 가지예요. 내가 죄가 많고 뭐 여행을 가야 되고
2: 예.
0: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예, 조용하고
2: 예. 내가 조용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0: 그러니까요.
2: 맞아요.
0: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조용하게 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2: 예.
0: 자, 어떤 분들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지
2: 예.
0: 한번 지금 우리가 자, 무교생 방학생들 시간 갖는
2: 대로 많이 오셨어요, 지금.
0: 자, 예. 또 한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이분은 보니까 무교예요.
2: 무교예요. 무교. 통화 가능이라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아, 이 옆에 분이 누가 써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예. 근데 전화 걸어보죠 뭐.
0: 자, 통화 가능 무교생.
2: 예.
0: 여리고성도 맞춰주셨어요.
2: 예.
0: 자, 통화 가능. 신호합니다. 0286번님 지금

0: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1: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지금 방송 아, 예. 옆에 지금 아이고, 틀어놓고 안녕하세요. 계시는군요. 예. 예, 라디오를 옆에 꺼주시고요.
2: 아, 라디오를 꺼고요?
0: 예, 예.
2: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2: 아니요, 저 미용실에도
0: 아, 미용실. 미용실.
3: 네, 왔구나. 자, 왔어.
2: 아, 생방송이에요?
1: 예, 예, 생방입니다.
0: 생방인데요. 예. 쌍문동 아. 미용실입니까? 쌍문동?
2: 네네.
1: 그렇죠, 그렇죠.
0: 어, 그러면은 예, 옆에 조금만 줄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께.
2: 아, 예, 예.
0: 울리기 때문에. 어, 네네. 거기에 지금 손님이 좀 많나요?
2: 아, 아니요. 지금 저 혼자예요.
0: 혼자예요? 잘 됐네.
2: 좀 전에까지는 예. 밀려 있었는데.
0: 예. 예. 원장님하고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두 분만 되고. 계십니까?
2: 네네네.
0: 원장님이 지금 보내라고 해서 보냈죠?
2: 네네.
0: 열이 구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2: 아, 처음 들어봅니다.
0: 처음 들어봤죠? 무교니까.
1: 예. 네, 그렇죠.
0: 그러면 어렸을 때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나요?
2: 아니, 다니기도 했었어요.
0: 몇 번 다녔군요.
2: 절에도 다녀서 봤고.
0: 절에도 아니 교회.
2: 다녀봤고.
0: 교회는
2: 저 교회도 다녀봤고.
0: 아, 교회도 다녀봤고요. 어. 네. 자, 미용실은 단골이세요? 자주 오시는.
2: 네, 네. 네, 네, 네.
0: 어, 오늘 이렇게
2: 우리 원장님하고
0: 예.
2: 저기 뭐야? 남매처럼 지내고.
0: 남매처럼.
1: 아,
0: 그 미용실은 참 정체가 뭔지 단골이 수도 없어요. 맨날 바뀌어. 자, 오늘 이 방송은 처음 들으셨죠?
2: 아니요. 예전에도 기독교 방송은
0: 아, 이렇게 들어본 머리 하다 보면 막 들리죠?
2: 네, 네.
0: 문자는 오늘 처음 보내셨잖아요.
2: 네, 네. 아니, 저 우리 원장님께서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0: 보내라고 해 가지고 오늘 처음 보냈잖아요. 그렇죠?
2: 뭔지도 모르고.
0: 이게 뭔지도 네. 모르고. 그렇죠?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저희가 문자를 받았고 전화를 네. 드린 거거든요.
2: 아,
0: 이렇게
2: 예.
0: 전화 연결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을 네. 드려요. 선물.
2: 아, 그래요?
0: 예, 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네네.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2: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도 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네.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네. 또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2: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참 힘드네요.
0: 그러니까요.
1: 아,
0: 네, 그래도 좀 거기서 좀, 네. 좀 이렇게 땡기는 거, 좀 좋아하시는 거.
2: 유산균은 뭐예요?
0: 유산균은 유산균이죠 뭐.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2: 아니 그래서 단백질이나 예. 유산균이나 둘 중에 예. 하나 고르려면 어떤 예. 게 좋아요?
0: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써있네요. 예.
2: 예. 근데 단백질은요?
0: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예.
2: 아, 단백질은 그럼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게?
0: 거기다가 이제 우유나 예. 이제 뭐 두유나 물 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은데.
2: 아, 예, 예, 예. 예. 그러면, 아니, 우리 원장님.
0: 아니, 저희.
2: 단백질.
0: 아니,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한번
2: 아,
0: 골라.
2: 네, 내가,
0: 예, 본인이.
2: 네.
0: 예.
2: 그러면 저기 봐.
0: 예.
2: 유산균이요.
0: 예, 유산균.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0286번님,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 됐잖아요.
2: 네네.
0: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2: 네네네.
0: 이 방송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2: 예, 예,
0: 그래서
2: 예, 예.
0: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2: 네, 네.
0: 예수님.
2: 네네.
0: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부활하셨어요.
2: 네, 네.
0: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간다고 네네. 얘기 들어보셨죠?
2: 네, 네.
0: 이게 복음인데.
2: 네, 네.
0: 예. 우리가 이제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2: 네.
0: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2: 네.
0: 우리 0286번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면서 교회도 네. 다녀보시면 어떨까 해서
2: 네. 아, 네.
0: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코치를 잘 해주셨어요.
2: 아, 예, 예, 예.
1: 아마
2: 알겠습니다.
1: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2: 예.
1: 우리 선생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예. 남매처럼 지내신다니까 아마 원장님께서 말씀보다는 이렇게

0: 방송 연결해서 교회
1: 네네. 네네.
0: 나가시라고 하는.
1: 아, 그렇죠.
0: 예, 그렇죠.
1: 아,
0: 예, 이제
1: 아.
0: 그럼 저 따라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저 따라 한번 하시면 될것 같은데
1: 아, 예,
0: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1: 알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하시죠.
1: 사랑해 하나님. 예,
0: 저는
1: 사랑해
0: 예수
1: 하나님.
0: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2: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0286번님, 혹시 주위에 아니면 가족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1: 네네네.
2: 가족 중에 혹시 있어요?
1: 가족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아, 가족 중에는 없고, 주위에
1: 네네네.
2: 친구나 지인 중에는 있으세요?
1: 우리 처제가 다니는구나. 처제
2: 예,
1: 하나 있네.
2: 처제가,
1: 막내 처제가.
2: 처제가. 혹시 지금 계시는 곳도 쌍문동이세요?
1: 네네.
2: 거주하시는 데하고?
1: 네네네.
2: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 원장님 다니시는 교회를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요?
1: 고민해 보겠습니다.
2: 예?
0: 아,
1: 네,
0: 고민이 아니에요, 고민.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이렇게 할수 있는 얘기, 우연이 아니거든요.
1: 네네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0: 예, 꼭.
2: 하나님께서 우리 0286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0286번님을 부르고 계시는 차원에서 저 이렇게 전국 생방송에 연결이 됐고 원장님을 통해서 이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 예수님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번 원장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가까이 있으시면 그 교회로 가시면 좋고 아니면 저희가 집 근처에 또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꼭
1: 알겠습니다.
2: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모시는. 예. 오늘 전화 받아 주셔서 문자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예, 수고
0: 감사합니다.
1: 많이 하시고요.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0: 예.
1: 예.
0: 와,
2: 자, 이렇게 또
0: 궁금해.
2: 그러니까 참
3: 저도 쌍문동에 한번 머리 말러 한번 가봐야겠어요.
2: 쌍문동.
3: 네.
2: 아, 그러니까 미용실. 야,
0: 야, 참.
2: 남자분들의 단골이 참 많네요.
0: 예.
2: 거의 남자분들이.
0: 예. 지금 다 거기서 막, 아, 기대가 막 딱 문자
2: 그러니까요.
0: 떴는데,
2: 와.
0: 이곳, 아, 참.
2: 야, 자,
0: 와, 오늘 또.
2: 이번에 또,
3: 와.
2: 또 이번에 또 이번 아주 긴 방학생을 또
0: 예.
2: 발견을 했네요. 몇년 방학이죠?
0: 와, 40년.
2: 40년.
3: 40년. 와.
0: 이번 목소리가 궁금해, 나. 와.
2: 자,
4: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7578번님, 본인이 40년 방학생 맞나요?
4: 아, 네네.
2: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4: 네.
2: 화요일, 수요일은 꼭 듣고 계신다고?
4: 네네.
2: 지금 공부를 하시는군요. 만학도라고.
4: 네네네.
2: 부산 거제로 가면서 듣고 있다.
4: 네.
2: 집은 어디신데요?
4: 집은요?
2: 예.
4: 집은 거제도예요.
2: 집은 거제.
4: 네, 학교는 부산에 있고요.
2: 부산으로 공부하러
0: 부산.
2: 다니시고.
0: 와.
2: 40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예, 안 다니고 계신지 지금 40년.
4: 네,
2: 방송은
4: 늙었어요.
2: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4: 아, 제가 아침마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학교를 가거든요.
0: 와.
2: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4: 아, 극동방송은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2: 네네.
4: 남편이 반대를 해요.
2: 네네.
4: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방송이라도 듣자 싶어서 제가 학교 가는
2: 그냥
4: 길에
2: 우연히 이렇게 딱
4: 극동방송을.
2: 맞추게 됐나요?
4: 네네.
2: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4: 네네.
2: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4: 네.
2: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4: 예.
0: 아니, 근데 아닐 것 같아.
2: 예?
0: 반대로
2: 예.
0: 너무 다니다가 심취해가지고 우리

0: 전문용어로 예, 예. 환자 수준까지 되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1: 누구 남편이요?
0: 남편이.
1: 맞나요?
2: 아니요.
0: 아니요. 아니요. 전혀.
2: 전혀.
1: 전혀 무교예요?
2: 네.
1: 근데 우리 7578부님 40년 쉬셨는데 네.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군요.
2: 그렇죠. 네.
1: 그래서
2: 늘 집에서도 늘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1: 화요일 수요일 꼭 듣는다는 게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2: 네, 네 학교 가는데.
1: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고 싶은데 남편이
0: 아니 이럴 때는요. 예. 만약 또 공부하시는 것처럼 예. 또 문자를 한번 여기 보내신 것처럼 예. 한번 저질러 봐.
1: 저질러 봐요.
0: 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시는 거죠. 이 순간은요. 문자 보내는 예. 담대함. 예. 사실 문자 보낼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 예. 자 그러면요. 일단은 네.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들이잖아요.
2: 네.
1: 본인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일단 그치, 골라보시죠.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2: 아까 제가 아까 앞에 분에 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1: 네네.
2: 단백질하고
0: 예.
2: 비타민.
0: 와,
1: 단백질하고 예. 비타민.
0: 예.
2: 네네네.
1: 그러면은 예 이거를 딱 보면서
0: 예.
1: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딱 쉐이크 딱 담아가지고 드리고 예. 비타민까지 드리면서 그게 어디서 왔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방송을 그렇지. 좀 얘기해 주셔서 남편분에게 예. 이런 일이 있었다 방송국에서 이렇게 또 선물을 줬다.
2: 네.
1: 이렇게 좀 꼭 얘기를 해주세요.
0: 네? 아, 화 안 내셔. 왜냐면
1: 아니, 선물 받고 화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0: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는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열어놓으실 것 같아요. 에서의 마음을 열어놓듯이 하나님께 열어놓으시니까 이번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한번 꺼내보세요. 하나님 믿고
1: 그래요.
0: 하나님 믿고 오늘 제목처럼 여리고 성처럼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무관하면서 조심히 이렇게 꺼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확신해. 지금 느낌 확신이 있어요.
1: 그래요. 자, 네. 우리 일곱 바퀴 그냥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돌았는데 여리고성 네. 무너졌듯이 한번 우리 7578번님 한번 용기 내셔서 선물 네. 잘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예,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한번 꼭 네. 용기 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목사님 네. 이 시간에 따라서 결단의 네.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예.
0: 예.
2: 아, 네.
0: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 잠깐만요. 제가 지금 휴게소거든요.
1: 예.
0: 예.
2: 휴게소거든요.
0: 예.
2: 휴게소에 잠깐 예. 들어와서 주변이 시끄러워서
0: 예.
2: 잠깐만요. 제가 예. 차에 타서 들어올게요.
0: 예, 예.
1: 아, 운전 중이셨을까? 아,
2: 운전 하다가 휴게소에 예? 들어왔어요.
1: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2: 하다가 휴게소.
0: 예, 이 시간
1: 아, 그러셨구나.
0: 참.
1: 예, 네네. 정차하시죠. 예, 아유 운전 중이셨구나.
2: 예.
1: 자,
2: 큰일 났다.
0: 그냥 거기 서 가셔도 괜찮아요.
2: 아, 네네네네 예. 해주세요.
0: 좋으신 하나님.
2: 네,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남편의 마음도 열어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자,
3: 아멘.
1: 자 우리 7578번님 네. 교회를 가게 되면은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2: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바로 있는데
1: 있어요.
2: 남편이 보면 그럴까봐 아, 지금은 조금 먼 통영어로 제가 남편이 없을 때만 몰래 가고 있어요.
1: 아 몰래 가끔 가셔요?
2: 가끔 간 때가 혼자 한 2주 됐어요.
1: 자 이번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기를 네. 내시고 남편과 함께 잘 한번 얘기해 보셔서 네. 이제는 좀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도 찾으시는

0: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용기 내시고 계속 네.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1: 네.
0: 예,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3: 남편의 마음이
0: 그러니까
3: 진짜.
0: 40년 방학이어도 아직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어떤 마음이 있으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듣고 계시고
2: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예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예. 이 시간에 또 다른 우리 방학생
2: 몇 년 방학인지는 모르겠지만
0: 0824번님 0824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4: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십니까?
4: 아니요, 잠시 차 세울게요.
0: 차 세워요. 본인 방학생 네. 맞아요?
4: 방학은 방학인데
0: 예.
4: 방학 아닌 방학이요?
0: 방학 아닌 방학이 뭘까요? 방학 아닌 방학이
4: 저희 아들이
0: 네?
4: 저희 아들이
0: 네.
4: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0: 아, 그래요?
4: 그래서 1년 넘게 방학하고 있다가
0: 네네.
4: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0: 예.
4: 마음이 안 가고
0: 예.
4: 그냥 허공에 떠 있어요.
0: 아, 교회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요?
4: 다닌다고 해야 되나? 그냥
0: 몸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4: 몸만요.
0: 몸만. 지금 그리고 정차했어요?
4: 네.
0: 아, 정차했고 몸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아들이 하늘나라 간 뒤로는 뭔가 지금 마음이 어려운 상태고
4: 많이 어려워요.
0: 예,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4: 네.
0: 그래도 주일 성수는 계속 하고 계시는 편이시고요?
4: 아니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매주 못 가고 갔다가 못 갔다가 갔다가 못 갔다가 이런 상황이시구나.
4: 네.
0: 아, 그렇구나. 그래요.
2: 얼마나 힘드실까.
0: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 0824번님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기도를 먼저 하고 예,
2: 예
0: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따라서 예,
4: 자
2: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4: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4: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자, 우리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하는 거는 예,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우리 0824번님 아무튼 오늘 용기 내주시고 오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네.
4: 제가 제 마음에서 우리 아들을
0: 네네.
4: 하나님 품으로 편안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0: 네네.
2: 예. 예. 제가 이따 끝나고
0: 예, 예.
2: 전화 그래. 다시 한번
0: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4번님. 네. 일단 이렇게 또 용기 내셔서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4: 듣고 싶은 찬송 있어요.
0: 듣고 싶은 찬양이요? 예예. 예. 어떤 찬양일까요?
4: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준비할 테니까 계속 듣고 계십시오. 예.
4: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0824번님 끝곡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려드리고요. 일단은 한 예. 분을 더 좀

0: 연결을 예. 해보려고 합니다.
1: 예.
0: 아, 한 번 더 연결을. 이분은 예. 우리가 또 여기서
1: 3756
0: 예. 그렇습니다.
1: 3756번. 아, 지난번 전화드렸는데 못 받았다고.
2: 예. 지금 3년째 자, 방학 중.
0: 3년째 방학 중인데. 예. 지난번에 생방송 때 전화를 드렸을 때 못 받으셨던 분인가 봐요.
3: 여보세요?
0: 예예 예,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아,
0: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3: 네.
0: 운전 중 아니시고?
3: 아니에요.
0: 지난번에 전화를 했었는데 못 받았었나요? 생방송
3: 네,
0: 때?
3: 네 맞습니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3: 장안동이요.
0: 장안동 서울 장안동.
3: 네네.
0: 예. 어 3년 방학 본인이 3년 방학.
3: 네네.
0: 그래요 방 이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3: 아 방송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0: 네.
3: 옛날 기독교 방송 있을 때는 집에서 좀 들었어요.
0: 예예.
3: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 왔더니 예. 언니가 밤낮으로 이제 라디오를 아. 틀어놓고 하면서 아. 나를 자꾸 전도하시는 거예요.
0: 아.
3: 그래서 지금 마음이 와서 가가지고 또 한번 보내봤어요.
0: 그때도 언니 방문했다가 보냈었고.
3: 네, 이번에도 언니하고 같이 있어요.
0: 언니 방문하면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군요.
3: 네, 네.
0: 앞으로
3: 언니가 예. 24시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0: 아, 그래요.
3: 예,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셔요.
0: 예, 예, 예. 우리 3756번님도 3년 전까지는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셨던 분이신가요?
3: 네, 저기 원래는 모태
0: 신앙이구나.
3: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0: 예.
3: 못 나가게 되고
0: 예.
3: 애기 아빠가 아파가지고 또 같이 교회도 나갔다가
0: 예.
3: 애기 아빠가 중단하는 바람에 같이 그냥 중단이 됐어요.
0: 아 그럼 남편분도 원래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신데
3: 저 따라서요. 예.
0: 그렇구나. 자 혹시 아까 우리가 막 선물 제가 막 불렀잖아요.
3: 네네.
0: 그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
3: 유산균.
0: 유산균.
1: 유산균.
0: 남편은 네. 혹시 남편?
3: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요.
0: 같이 먹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러면은 다른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도토리묵 냉면.
3: 아니요.
0: 예.
3: 아까 저 앞전에 있던 분 유산균하고 뭐가 지가셨어?
0: 단백질 아니면 비타민?
3: 단백질이요.
0: 단백질로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3: 예.
0: 이제 결단의 기도 목사님 한번 같이 드리시죠. 목사님과.
3: 네.
1: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3: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3: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데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3: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3756번님 앞으로 네. 이제 언니 거기 방문할 때 말고도
3: 네.
0: 계시는 지역이 아까 장안동이라고 했잖아요.
3: 네네.
0: 106.9 해가지고 극동방송 꼭 앞으로 계속 들어보시고요.
3: 네.
0: 예. 꼭 교회 나가셔서 다시 예배 네. 드리시는 우리 3756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용기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자, 아까 우리 신청곡이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꼭 예,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전화 연결 안 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1: 네.
0: 우리 방학 끝나고 다 여러분께 전화 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또 우리 고현 집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

0: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귀한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준 삼는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최종 지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의 해결도 참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가는가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런던 가운데 3악장 미뉴엣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하이든이 런던에서 마지막으로 직접 지휘하고 또 초연한 그런 교향곡이자 또 하이든 마지막 교향곡이기도 하죠. 104곡이나 되는 교향곡을 통해 교향곡의 틀을 만들고 또 고전 형식의 중요한 양식들을 만들어낸 그런 하이든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아주 힘차고 활기찬 그런 미뉴엣 악장인데요. 목관악기 특유의 색채가 미뉴엣 형식과 잘 어울린 그런 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든이 평생 발전시켜온 교향곡의 특징, 또 하이든 특유의 유머와 익살, 또 주제와 발전, 또 관현악의 색채들이 잘 묻어나는 그런 작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런던의 3악장 미뉴엣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런던 가운데 3악장 미뉴엣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작품 론도 디 메이저 쾌헬 번호

485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아주 밝고 우아한 면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론도의 형식에 맞추어서 하나의 주제가 순환되는 그런 형식으로 특별히 그 모차르트의 화사한 주제가 매력적인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모차르트의 론도 D메이저 쾌활번호 485번 오늘 이 작품을 블라드미르 호르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론도 D 메이저 쾌일번호 485번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가곡 물감 잡는 그레첸, 소프라노 돈업쇼 리차드 구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서곡 작품 번호 28번 제15번 D 플랫 메이저 일명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서곡 28번 제15번 D플랫 메이저 빗방울 전주곡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윤지원의 오보에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강의 여섯 번째 돌아설 수 있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요나서 여섯 번째 강해의 시간입니다. 돌아설 수 있을 때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니느웨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동안 외쳤지요. 요나는 니느웨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여독을 풀기 위해 여관을 알아보거나 혹은 어느 숙소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이국적인 장소였기에 색다른 별미들이 있었겠죠. 별미들이 궁금해서 음식점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로 목을 축이지도 않았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살피고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마치 임박하고 아주 급작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나팔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네 마디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바로 이 짧은 한 문장을 곳곳에서 외쳤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니느웨가 무너진다란 이 단어, 무너진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한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던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일까요? 바로 소돔과 고무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성의 무너짐에 대한 표현이 똑같은 단어였던 것이지요. 이것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40일을 보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된다면 똑같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 성이 장차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번 주 뉴스를 통해서 깜짝 놀라진 않으셨는지요? 네팔 지역에 그 산악 지역에 있었던 이 빙하로 인한 물과 진흙이 쏟아지는 그 장면 머릿속에 생생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갑작스럽고 너무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지요. 만일 여기 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비가 쏟아지게 될지, 지진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침략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예고하셨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40일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기억하여서 그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란 경고가 담겨져 있고, 그 경고와 더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란 자비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참고 죄에 대하여 우리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영원한 것이 아닌, 때가 되면 그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세계 속에 오시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지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노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자녀를 기르게 된다면 그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와 같은 훈계, 그 훈계가 그 아이를 건강한 바운드리 안에 자라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보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내셨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니느웨라는 성에 요나를 파송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 이 소식은 니느웨 사람 몇 명이 들어야 하는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소식이지요. 골목골목마다 외쳐져야 되는 소리이고 가정가정마다 외쳐져야 되는 소리, 꼭 들어야 될 소식, 절박한 소식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소식이죠. 더욱이 니느웨란 도성은 우리 요나서 우리가 읽었던 앞에 전반부에 보면 우리 12만 명이 거주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장정 12만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 니느웨 도성에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포항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략 49만 정도 됩니다. 어쩌면 여기 포항시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거나 혹은 우리 비슷하거나 그런 도성이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항시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소식이 전달되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골목골목마다 가정가정마다 빠짐없이 소식을 듣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니느웨에서 요나가 외친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단 하루를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50에서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기에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색한 시간 아닙니까? 그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 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니느웨에 들어간 요나가 사람들을 다 광장에 불러모으고 집회를 행하거나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시장과 광장에 나간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 이 하루란 시간은 이 도성에 살고 있는 50에서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니느웨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순종함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무너질 것이다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넉넉하게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겐 딱 하루뿐이었죠. 어쩌면 우리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 도성이 회복되는 것을, 이 도성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그저 바라는 마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 명에 순종했지만 인색함으로 그리고 아주 아주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옛사람이 저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 성품과 옛 방식과 옛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어떤 상황을 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인색함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아서 더 넉넉함으로, 은혜 받아서 다른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인색함으로 그저 억지 춘향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대하여 우리 바울은 통탄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저가 통탄했던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큰 기적과 은혜를 만났던 바울이지만 자기 자신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옛사람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연약한 요나, 부족한 요나, 인색한 요나, 그는 그 성에서 딱 네 마디를 외쳤을 뿐인데 이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뿐인 이 인색한 선포 속에서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메시지에 권능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나의 메시지가 특별해서였을까요? 요나의 메시지에 설득력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넣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요나가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란 짧은 네 단어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왜 40일인지, 그리고 왜 무너지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네 마디의 단어는, 그것도 이 네 마디 안에는 사람들이 넉넉히 이해할 만한 설명이 조금도 없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부족한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요나는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포항에 와서 누군가가 이 포항이 곧 무너질 것이다를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색이, 피부색이 다른, 머리색이 다른 외국인이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야, 저 사람이

우리 포항을 만만하게 보네. 아니 이 사람은 가만둬도 되는 거야? 사람들이 누군가는 경찰서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근본도 없는 사람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40일 후에 이성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니느웨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짐승까지도 회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금식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도성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그 도성이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 은혜가 그 도성을 덮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도성은 놀라운 은혜와 궁휼을 얻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써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올려졌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 손에 올려졌던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막대기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손 위에 올려지게 되어지자 그것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솟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성도님들 중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상함, 나의 부실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쓰시나요란 질문이 바뀌어서 주님 저도 써주십시오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그리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순간 하나님은 요나의 연약한 선포, 부족한 선포를 통하여서 이 니느웨 성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외침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의 언어를 쓰셨고 예리하게 이 니느웨 도성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은 여기 요나가 나 같은 사람을 저 이방인 그리고 악독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와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가 주 앞에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권세가 있어서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지고 때때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하거나 누군가가 특별해서가 아닌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조금의 감동과 마음의 새로운 소망과 약속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저의 언어의 능력이거나 저의 어떠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현장, 주님께 은혜가 내려진 약속과 소망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 도성, 저거 난공불락의 여리고 도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함성과 더불어서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때 그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도성이 무너진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큰 목소리로 내질렀기 때문에 특별한 진동이 그 성을 무너뜨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땅을 울리는 진군처럼 그 도성을 일곱 바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 도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와 같은 사건이 나여 권능으로 그들의 가운데 임하셔서 주께서 혹시 행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온 성이 함께하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갈 무렵 그쯤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여기 니느웨 도성을 강타했다라고 그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 하늘의 별자리가 아주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서 점을 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두려운 일이 있다를 전파한 공포가 조장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성경 학자들은 여기 니느웨의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의심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 우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무언가 천지분간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혹 잘못한 일이 있나? 혹 나에게 돌아볼 일들이 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때 하나님은 여기 니느웨 도성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셨고 그가 외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자연현상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혹은 어떠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니느웨가 그와 같은 현장 속에 들어갔던 것이죠. 두려운 마음 그 위에 주의 말씀이 부어질 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 위에 올라가 제 위에 올라가 옷을 찢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자신도 제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니느웨 도성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물도 먹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먹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할 것을 자기의 악함을 돌아볼 것을 명하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선포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회개의 돌아섬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다. 죄와 우리의 악함에 대하여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죄에 직면한 사람은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이 중앙동과 그리고 장성동과 남구와 북구와 아파트에 가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거리와 그리고 공원 도처도처에 가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과 자동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학교에도 학원에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농촌에도 어촌에도 그리고 포구에도 공장에도 사무실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뉴욕에도 그리고 LA에도 멕시코에도 빈에도 싱가포르에도 도쿄에도 가득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죄인은 오늘 교회에도 가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곳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아직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깨닫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의대를 덧입었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 앞에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때 그곳에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앙동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포항시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경상북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희망과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이 돌아설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증거를 보여주시오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던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여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 도생의 외침을 인하여 그 도성에 죄악이 주목이 되어졌고 그 도성에 하나님의 긍휼도 임한 것이 선포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니네 그 요나를 통하여서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표적입니다. 2000년 전에도 표적이었고 지금도 표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죄악의 악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드러내며 오늘 이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은 소망과 약속과 구원의 증표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주의 말씀처럼 표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앞에 오늘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를 바로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놓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설 때를 놓쳤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한번 드리는 이 예배를 오늘 세상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의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시거나 순서 정도로 생각한다면, 교회 행사에 참석한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또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 저에게 들려줄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에 가슴과 눈과 귀를 열어 은혜를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심장을 관통해 내는 것이지요. 영혼을 관통해 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불순종함이, 나의 악함들이, 나의 욕망들이, 세상을 탐함들이 그 앞에 비춰져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오늘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돌아서야 될 때를 지나쳐 후회를 한 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3년 전에 그 집을 샀었어야 했는데, 주식 그 종목을 2년 전에 샀었어야 했는데, 3개월 전에 그 주식을 팔았었어야 했는데, 그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내가 더 숙고했어야 했는데, 내가 결제를 하기에 앞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걸 바라보아야 했었었는데란 후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0: 우리는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머물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그 심판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오늘이며 지금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 자신을 구하며 주님 저의 영혼을 주의 은혜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봅니다. 저의 영혼의 악함과 죄에 대하여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지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부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주께로 향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매번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경성하여 주 마음을 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의 시간, 이 10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고백이며 오늘의 은혜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하나님을 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구하여 은혜를 얻었던 것이지요. 첫째, 연약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신분과 처지를 막론하고 온전히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셋째, 지금만이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서 겸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관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상대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마주하다가 그가 지나온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와 가족 안의 아픔을 알면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그를 공감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입다는 선택하지 않은 출생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로들을 향한 항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부당함이 이후의 모든 선택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입다를 내쫓은 사람들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상처 이후 입다가 선택한 말과 행동의 책임은 입다에게 있습니다. 과거 상처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몫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책임과 그 일 이후 내 선택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나도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테너 김승일의 찬양과 가이 펜로드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정서가 모두 확립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 중에서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렸을 때 또한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인인 지금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더 알렘 패밀리의 내 진정 사모하는 외 다섯 곡의 메들리 찬양 준비했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롬이 노래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현실과 마주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과거를 얘기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눈물, 하늘의 위로를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 있는 인생의 첫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팔복 가운데 그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요 언제나 웃음을 행복의 증거, 웃음을 축복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어야 좋다라는 거예요. 웃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뭐 저도 설교하지만 강단에서 설교도 웃음을 주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설교를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회중들, 성도들을 어떻게든 웃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웃기려고 강단에서 특별히 유머 있는 목사님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너무 웃음만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 애통, 슬픔과 같은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슬픔, 어떤 눈물은 어떻게든 피하고 어떻게든 숨겨야 하는 그런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요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즉 뭐냐, 이 세상은 눈물이 없는 사람,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겁니다. 결국 뭐냐, 세상은요 슬픔과 어떤 눈물을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하나님 앞에서 슬픔, 하나님 앞에서 애통은요, 닫혀있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아랍 속담입니다. 여러분, 중동지역 잘 아시죠? 중동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거의 비를 보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이 너무 화창하고 맑아요. 화창하고 맑은 것을 넘어서서 햇볕이요, 정말 강하게 매일매일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잖아요. 온통 메마른 땅과 황량한 사막밖에 없어요. 중동지역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 이 태양, 햇빛은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죠. 그러나 햇빛만 계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땅은 점점 메마르는 겁니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웃고 싶어 해요. 언제나 웃음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라는 거죠. 늘 형통하기 원하고,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눈물 없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끊임없이 웃고 즐기는 삶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햇빛만 계속 쏟아지면 사막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햇빛만 계속 쏟아지면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거예요. 웃음만 계속 넘치면 영적으로는 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 돼요.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가 쏟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비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기 때문에. 이 비가 뭐예요? 우리의 눈물이에요. 우리의 애통입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비와 같은 거예요. 이 눈물이 없는 인생은요,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웃기만 하고 아직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요, 낮은 차원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본 사람이 영적으로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눈물과 애통이 우리를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애통이 신앙의 본질이신 주님께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역사는요, 눈물과 애통함의 역사였어요. 눈물과 애통을 빼면 한국교회 할 말이 없습니다. 꺼낼 이야기가 없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예배당에 모여서 눈만 감았다 하면 통곡했어요. 눈만 감으면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이 나라의 죄를 다 짊어지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날마다 날마다 통곡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뭡니까? 그들의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위로와 부흥이라는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짧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 흘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하신 것이지 실제 우리에게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된 채, 즉 죄악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지고 있고요, 하루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지닌 채 매일매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 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고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구원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죄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울고 있구나, 그러면서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웃으며 살아가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약성경에서 사도 요한이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즉 뭐냐면, 우리에게는요 하루에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완악하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즉 뭐냐,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즉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게 아니라, 평생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요 정말 이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이 변할수록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죄라는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의 본성, 그 죄를 꺼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좋아하는데, 축복은 좋아하는데, 죄를 꺼내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자고 하면 몇 마디 그냥 말로 떼고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냐면, 가슴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영혼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늘 눈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몰라서 애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는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볼 때마다, 나의 죄가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통은요 상한 심령이에요. 애통은 통곡하는 겁니다. 애통은 통회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눈물 흘리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눈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묻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가운데 늘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함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에게 용서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오직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눈물이 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다시 눈물의 은혜가 흐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이제는 나를 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이웃과 이 세상에 대하여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시선이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고 그게 신앙이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문제, 내 가정, 내 형편의 아니만을 구하던 그 신앙에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통받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억눌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상처받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져만 가고 더욱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나밖에 안 보였어요. 내 아픔, 내 슬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로 매일 그냥 애통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물만 보이는데 내 옆에 눈물 흘린 사람들이 보여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굶주리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생생하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은요, 개인적인 눈물이 아니잖아요. 통안의 눈물인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한탄의 눈물을 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통회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사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는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바울은요, 자기만을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가정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애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아픔밖에 몰라요. 내 눈물밖에 몰라요. 내 고통밖에 모릅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끝인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경계해야 돼요. 지금 뭐냐?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서도 무관심해요. 왜요? 내가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는요, 지금 그분의 영혼이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수요일에 네팔 땅에 전무후무한 산사태와 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마 뉴스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재난의 현장을 아마 생생하게 목격하셨을 겁니다. 엄청난 재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아유, 안타깝다. 혹시 이 정도의 생각으로 끝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 네팔 땅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재난을 보고 안타깝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애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겠습니까? 여기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음소리가 들리고요,

세상의 눈물이 흐르고 내 이웃의 아픔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이제는 전환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살기에만 급급한 이 세상의 기업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냐고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오직 기대와 소망은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며 온 열방을 품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희망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눈에 다시 거룩한 눈물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는요, 그 눈물이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온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며 눈물 흘리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애통함을 보시고 그 여러분의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무너진 이 땅 가운데 다시 소망을 주시며 온 열방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그냥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한 영혼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 복으로 연결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의 무거운 짐과 질병의 고통과 관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신앙의 그 사연을 품고서 하루하루 눈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위로, 위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뭐냐? 예수님의 위로는요,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위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위로의 복을 누가 받는 것인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만이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매 순간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엎드리세요. 마음이 아프면 아픈 그대로 주님께 나오고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감추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든지 간에 그 눈물을 삶의 실패와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이 흐르는 그 눈물을 복이 없는 인생의 증거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서 기꺼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그 눈물의 자리, 그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눈물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바뀌고 그 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우리 부디바라오키는요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이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7300 포항제이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시나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폴 워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루에 16시간을 깨어있다면 당신은 16시간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린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거대한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영적 전쟁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느냐,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도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무심코 넘긴 짧은 영상 하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흔적을 남길 수가 있죠. 오늘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내어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우리는 자나 깨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첫 찬양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제이어스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복된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와,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깨어 있으세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깨어있는 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 영적 전쟁 치열하게 우리가 치르지만요. 자고 있는 그 시간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찬양을 많이 틀어놓곤 합니다. 저희 집엔 또 보혈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자는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찬양이 나를 감싸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네, 잘 때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찬양을 많이 틀어놓곤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이런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더더욱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앞서는, 또 주님을 앞에 두고 모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금 벌써부터 5만원, 5감원, 5천원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출석 체크 진행하는데요. 오늘 감사 완료 5감원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찬양 완료 하신 분들 5,000원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완료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완료니까 5만원 보내시면 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루셨는지 지금 이 시간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8151번님께서요. 5감원, 5찬원, 5만원 하시면서, 아, 저는 자는 시간에는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그것 또한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아,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삶. 이 잘 때도 영적 전쟁을 저희는 치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을 살려내야 합니다. 아, 잘 때 말씀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7000번님, 5감원, 5찬원 보내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923번님께서는요, 야, 참 행복한 퇴근길입니다. 첫 찬양이 오늘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네요. 홍사영 PD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 신나는 찬양을 좀 선곡을 해봤는데 이런 문자 받으니 더 힘이 납니다. 우리 3923번님 이 찬양으로도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올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출석 체크 받겠습니다. 5감원, 5찬원, 5만원 기다릴게요.

네, 오늘 출석 체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7513번님께서요. 오감환, 우마환, 오찬환 세 가지 보내시면서 오늘 오후에 비가 왔는데 조금 맞았어요. 이 더운 날 너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야, 이렇게 비를 맞아도 주님께 감사로 돌리는 우리 7513번님의 아름다운 마음 너무나도 멋집니다. 야, 그래도 조금 비가 와서 네, 이 더위가 조금은 좀 물러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직은 좀 덥죠. 포항이 이 남쪽 지방이 유독 더운 것 같습니다. 8570번님께서는요 오감환, 우마란, 오찬환 보내시면서 까마득한 잊었던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까마득했던 또 잊었던 옛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면 어떤 기분일지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친구에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줬다는 그 감동과 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2667번님 오마환, 오찬환, 오감환 하시면서 오후 6시부터 약을 치려 했는데 비가 와서 편안하게 홍PD님을 뵙네요.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하시고요. 저는 잘 때 때로는 찬송을, 때로는 설교 말씀을, 때로는 시사 유튜브를 듣는데요. 아, 시사 유튜브는 안 들어야겠어요. 취침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또 이게 신경 쓰다 보니까

0: 보면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우리는 잘 때도 말씀 찬양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1667번님께서 비가 오느라 시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진짜 좀 비가 좀 왔나 봐요. 제가 회사 안에만 있어서 잘 몰랐는데 아까 제가 30도 찍힌 그 날씨를 봤었거든요. 조금은 시원해졌나 봅니다. 다행이에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런 풍성한 출석 체크 받았는데요. 네, 우리 1767번님께서도 오감환 비 오는 저녁이에요. 어울리는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틀어드리려고는 하겠는데요. 오늘은 또 말씀 찬양 시간이라서요. 말씀 찬양을 많이 틀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1767번님 너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정말 네, 행복하고 즐거운 코너 준비되어 있죠. 달고 달리단 바이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달고 달디단 바이블.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봅시다. 이 시간은 찬양으로 노래로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암송을 오늘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모셨고요. 싱어의 김아리엘 양 그리고 박예린 양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오, 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사모님?
2: 네.
0: 네, 한 주간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0: 네, 우리 아리엘 양도
1: 네.
0: 그렇죠.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1: 네.
0: 오늘은 아리엘 양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가장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1: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0: 아~ 좀 이삿짐 정리가 아직은 되고 있는 상태죠. 얼마 안 돼서.
1: 네.
0: 지금 좀 필요한 것들은 많이 꺼내놨어요?
1: 네, 방, 제 방은 다 정리했어요.
0: 오, 대단한데요. 어머니 도와서, 어머니 방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1: 같이.
0: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모님께서 몸살이.
2: 네, 네 몸살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또 그러네요. 오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사하면서 몸살 감기를 세게 알았던 기억이 나서 이게 이사할 때 참 신경을 저희가 많이 써야 되죠.
2: 그렇죠.
0: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네, 체력관리, 건강관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린 양,
3: 네.
0: 반갑습니다. 예린
3: 안녕하세요.
0: 양은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3: 뭐, 별일이 없었지요.
0: 별일이 없었어요. 우리 예린 양은 참 기특한 게, 갑자기 너무 기특한 게 이 방송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엄청 약간 말괄량이처럼 막 들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이 시작되면 방송에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새삼 너무나도 기특하고 대견하게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그리고 저희가 이 달고 달디단 바이블 가장 큰 지금 또 이슈가 있죠.
2: 네. 곧 있으면 이제 네. 9월 12일에 토요일 공개 방송이 있는 날이죠.
0: 맞습니다. 이 달고 달디단 바이블 이 코너로 현장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2: 네.
0: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바이블이라는 세 글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2: 아, 네.
0: 네, 신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월 12일 날
1: 토요일
0: 오후 몇 시?
1: 2시!
0: 2시에 어디서?
1: 큰숲교회에서 합니다.
0: 네, 포항 큰숲교회에서 이 달고 달디단 바이블 라디오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코너 잘 들어보세요. 이 코너를 이제 청취자분들과 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현장에서

0: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도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모든 교회 성도님들 오시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방송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때 현장에 녹음을 해서 저희가 또 편집해서 녹음을 이제 송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말씀 캘리그라피도 준비하고 있어요. 캘리그라피 아리엘 친구 알고 있죠?
1: 네.
0: 한번 받아본 적 있을까요?
1: 직접 해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어요.
0: 이름을 직접 새겨줍니다, 저희는.
2: 오.
0: 네. 본인의 성함을 직접 새겨드리고요. 네. 우리 예린 양이 나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드리죠. 현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 캘리그라피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사전 접수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돼요. 이 코너의 제목이 뭐죠? 달고 달디단
1: 바이블.
0: 네, 그래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9223번님께서 바이블 보내셨고요.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안에 답변을 잘 하시면 저희가 성함도 미리 받아서 캘리그라피 제작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또 현장에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착순으로 일찍 도착하는 50명의 어린이에게는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래요.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나갑니다.
3: 일찍 오십시오.
0: 일찍 오시면 좋습니다. 네,
1: 선착순입니다.
0: 네, 근데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애플리케이션 말고 문자로 보내셔야 돼요. 샵 9030 문자로 바이블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초등부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다 하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네. 오시면 너무나도 풍성하고 또 특별한 추억이 되는 그런 시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너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는 또 특별한 풍선 아트쇼도 있고요. 네, 정말 준비된 게 많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9월 1일, 첫날이네요. 9월의 첫날이군요.
3: 아, 그러네요.
0: 네. 달고 달디단 바이블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어떤 말씀일까요, 사모님?
3: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네. 이제 지난주까지 7절까지 암송을 했고요.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8절, 9절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0: 네, 이번 주는 8절, 9절까지 해서 신명기 4절에서 9절까지를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저희가 마스터하는 거죠.
3: 그렇죠.
0: 아, 좋습니다. 저희가 공개방송 시간에도 1절부터 5절까지를 외울 예정이잖아요.
3: 네.
0: 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10편입니다. 몇 편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3: 금방 외우실 것 같아요.
0: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5절은 어려운데
3: 맞아요.
0: 찬양이잖아요.
3: 맞아요.
0: 찬양은 정말 금방 외웁니다.
3: 맞습니다.
0: 먼저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해보시고요. 신명기 오늘 6, 7절 복습하고요. 8, 9절 암송합니다.
3: 네.
0: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어느 말씀을 외웠는지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게요.
3: 잘 들리십니까?
0: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뒤에 약간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죠?
1: 예.
0: 그래서 8구절을 오늘 외우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복습 우리 6절과 7절.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1: 짧아서.
0: 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1: 네. 하나, 둘, 셋.

0: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여운을 오늘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부른 말씀은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이었어요. 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길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찬양으로 함께 한다면 이 말씀도 금방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머리에 새길 수 있죠. 아리엘 양.
1: 네. 금방 네. 외울 수 있습니다.
0: 아리엘 양은 이 말씀 찬양으로 지금 한 몇 가지의 말씀을 외우고 계세요?
1: 셀 수 없습니다.
0: 맞아요. 정말 아리엘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찬양으로 이 말씀을 외우면 이게 진짜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개 방송이 열리는데요. 9월 12일 토요일 날 열리는 이 공개 방송에 여러분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오후 2시 큰숲교회에서 열리고요.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함께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면 그만큼 복된 길이 없어요. 네, 또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복습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사모님께서 출제해 주십니다. 네, 제가 출제합니다. 네, 사모님께서 오늘 목 감기로 네,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할게요.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을 암송해 봤죠. 방금 전에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7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의미들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요. 되풀이하며 반복하여 가르치라. 2번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3번은요. 매를 들어서라도 무조건 암송하게 하라. 네, 부지런히 가르치다에서 이 의미들 가운데 틀린 건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되풀이하며 반복하여 가르치라. 2번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3번은 매를 들어서라도 무조건 암송하게 하라. 이 중에 틀린 게 있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 퀴즈 저번 주에도 조금 이 관련된 퀴즈를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번 되풀이하며 반복하여 가르치라. 2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3번, 매를 들어서라도 무조건 암송하게 해라. 이 중에 틀린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의 의미에서 틀린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요. 찬양, 이 말씀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지금 4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데요. 찬양 올려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쉐마 말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릅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 암송 찬양하는

0: 코너 지어 달고 달디단 바이블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퀴즈를 드렸어요.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특히 6절, 7절 오늘 말씀에서 퀴즈가 있었죠. 부지런히 가르치다에서 틀린 것은 이 의미에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되풀이하며 반복하여 가르치라. 2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3번 매를 들어서라도 무조건 암송하게 하라. 정답은 여러분 몇 번?
1: 3번.
0: 정답입니다. 아, 네. 의미를 모르고 암송하는 걸 바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를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또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것 3번. 아, 네. 우리 아까부터 7621번님께서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7621번님. 네. 1767번님 3번. 정답이시고요. 8151번님, 1372번님 모두 정답이십니다. 4243번님 3번, 9795번님 3번 맞히셨고요. 0821번님도 3번입니다. 웃음 표시가 많으세요. 감사해요. 또 3289번님 3번입니다. 홍사영 PD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 저도 반갑습니다. 4312번님도 정답이시고요. 9223번님 3번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라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8318번님 신명기 6장 말씀을 더욱 떠올리게 되는 저녁입니다. 정답도 맞히셨어요. 네, 이 사모님 신명기 6장이 쉐마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신명기 6장을
1: 맞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반복하면서 또 묵상해 봅니다.
1: 네.
0: 네, 오늘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세분 뽑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뽑았습니다. 아리엘부터 말씀해 주시죠.
2: 4243번님,
0: 네.
2: 0821번님.
0: 네, 그리고 저는요, 8318번님 드리겠습니다. 오!
1: 와, 축하드립니다.
0: 네. 4243번님, 0821번님, 8318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또 아까 전에 음원을
1: 네.
0: 올려드렸잖아요. 아리엘이 그거 직접 녹음했다면서요?
2: 네.
0: 몇 학년 때요?
2: 저 2학년 때 녹음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아기 때 목소리가 나왔어요.
1: 네.
0: 네. 지금 몇 학년이죠?
2: 지금은 4년 후인 6학년.
0: 맞아요. 근데 목소리는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0: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앳된 목소리여서, 네, 그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아리엘 찾기. 네, 음원 한번더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남겨주세요, 댓글. 네, 오늘 그래서 8, 9절을 마저 암송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1: 네.
0: 지금 배워봐야 합니다. 네,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따라 부르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함께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1: 오늘은 원래는 제가 선창을 하는데
0: 목소리가 안
1: 목소리가
0: 좋으셔서.
1: 또 듣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우리
0: 네.
1: 어린이들이
0: 아, 좋습니다.
1: 두번 반복해서 함께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야, 이 뒤에 한번더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절대 잊지 않습니다. 네, 순서도 절대 안 헷갈리고요.
1: 네, 또 끝까지 다 부르면
0: 네.
1: 주소까지
0: 네.
1: 외울 수가 있습니다.
0: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네, 저희가 한번더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8절, 9절 말씀 오늘 외우고 있는데요. 뒤에 5절 말씀이 한번더 나옵니다. 네, 8, 9절 말씀 지금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0: 오, 아멘. 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지금 계속 따라 부르신 분들이라면 5절, 총 5절을, 아니죠, 6절이죠. 6절을 외우신 겁니다.
1: 그렇죠.
0: 네, 오늘 8절, 9절 말씀 외웠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네, 사모님, 유대인들은 8절과 이 9절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네. 그대로 실천한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0: 네.
1: 손목이나 미간 머리 위에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데요.
0: 네.
1: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고,
0: 테필린.
1: 네.
0: 네.
1: 그리고 문설주와 또 이런 바깥 문에
0: 네.
1: 적힌 그 말씀을 문설주에다 붙이는데,
0: 네.
1: 그것을 메주자라고 한답니다.
0: 메주자.
1: 네.
0: 메주자는 그 자체로 문설주라는 뜻이기도
1: 네.
0: 하죠.
1: 네, 맞습니다.
0: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손목이나 미간에 메어서 기도할 때도 사용한다는 게참 흥미롭습니다.
1: 네, 저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0: 네.
1: 생각했던 것보다 크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작은 상자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걸 손목에 메어서 기도를 하려면,
1: 네.
0: 오, 근데 생각보다 크군요.
1: 네. 단순하게 그냥 짧게 매는 게 아니고
0: 네.
1: 칭칭칭칭 감아서
0: 야,
1: 떨어지지 않을 만큼은
0: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1: 네.
0: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고요. 또 문설주에 말씀이 적힌 표를
1: 네.
0: 문설주에 붙이는데 이것은 메주자.
1: 네.
0: 메주자라고 하는군요. 흥미롭습니다.
1: 네, 저도 하나 그 갖고 싶더라고요.
0: 어떤 게 갖고 싶으신가요?
1: 메주자?
0: 문설주에 저희 또
1: 네. 현관문에 붙여놓고 싶은
0: 맞아요.
1: 마음이.
0: 현관문에 말씀 붙여놓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또 보통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면
0: 네.
1: 가정에 뭐 화장실에든지
0: 맞아요.
1: 현관문에든지 식탁 위에든지 어디든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저희 집도 그런데.
0: 저희 집도 그랬는데 그 제 화장실에서 저희가 그 코팅을 안 해서
1: 아.
0: 한번 이게

0: 번진 적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고 또 현관에도 붙여놓고 또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실천하는 노력이 네, 테필린과 메주자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한 번 더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에서 9절 말씀. 네. 사모님께서 지금 좀 힘드시니까요, 목이 여러분. 여러분께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9절만 일단 불러볼까요?
1: 네.
0: 그리고 퀴즈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0: 참 이 말씀대로 사는군요. 이렇게 말씀에 소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네, 저희가 퀴즈를 드릴게요.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퀴즈는요. 제가 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태필린과 매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6장 8절에서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끈이 달린 작은 상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6장 8절에서 나와요.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끈이 달린 작은 상자는 무엇일까요? 1번 태필린, 2번 매주자. 네, 두 가지의 보기입니다. 아까 전에 매주자와 태필린 나눠봤어요. 신명기 6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끈이 달린 작은 상자는 무엇일까요? 1번 태필린, 2번 매주자. 이게 뭔가 이 단어 자체에서 함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끈이 달린 작은 상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태필린, 2번 매주자. 이걸 또 칭칭 감아서 매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말 큰 힌트를 드렸어요. 와, 오답이 나옵니다. 정답인 것 같은 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이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맞히실 수 있겠고요. 네,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끈이 달린 작은 상자인데요. 이걸 메어서 또 사용한다고 하는데, 1번 태필린, 2번 매주자인데, 정답인 것 같은 게 정답이 아니에요. 네, 정답은 세 글자고요. 힌트를 좀 드려야 될것 같죠. 아리엘 양. 방방 타봤어요?
1: 네.
0: 방방, 영어로 하면 뭘까요?
1: 트램폴린.
0: 정말 큰 힌트였습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다시 돌아올게요.

정답은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0: 네, 지금 저희가 정답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오늘은 오답률이 많이 높네요. 그렇죠? 사모님.
1: 그래도 눈치를 채시고 바로도
0: 네, 정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1: 정정하시네요. 네.
0: 자, 저희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 8절에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손목과 미간에 붙여 기도할 때 사용하는 끈이 달린 작은 상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테필린, 2번 메주잔데요. 이 손목과 미간에 아까 전에 칭칭 감아서 맨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답인 것 같은 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번 메주자가 뭔가 메어서 할것
1: 그렇죠.
0: 같은데 이게 한국어가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정답은
1: 메주자는 그 문설주라는 뜻이.
0: 맞습니다. 문설주에 표로 붙인다 할때그 메주자가 메주자였고요. 정답은 1번 테필린이었습니다. 테필린. 자, 우리 4906번님 1번입니다. 아이들과 저녁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 듣다가 돈가스 태울 뻔했네요.
1: 아,
0: 오늘
1: 큰일 날
0: 저녁은
1: 뻔하셨네요.
0: 돈가스입니다.
2: 맛있겠다.
0: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 방송을 너무 집중하시다가 아, 저희는 감사한데 돈가스는 소중하죠. 안 타오셔서 다행입니다. 8151번님, 정답을 맞히셨어요. 정답 맞히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책을 잘 받으셨다고. 네, 저희가 선물로 책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9007번님 정답 맞히셨고요. 아, 9191번님 아쉽습니다. 항상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인데. 또 558번님 1번 직장에서 방금 들어왔어요. 정답 맞히셨고요. 또 1372번님 2번으로 오답 보내셨다가 1번으로 정정하셨습니다. 애매해요. 그치만 정답입니다. 또 7513번님도 아, 그러면 1번? 정답이고요. 우리 3900번님께서 혼동을 주셨어요. 손목에 줄을 메주자. 네, 메주자가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테필린이었죠. 1번. 또 3289번님도 2번 하셨다가 1번으로 정정하셨고요. 우리 9795번님만 한 번에 정답 맞히셨습니다. 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제가 두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송 끝나고 문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8절, 9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0: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말씀 찬양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모님 그리고 네. 어린이 친구들 우리 공개 방송 때도 함께 하시죠?
1: 네.
0: 맞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김로아 양도 네. 함께합니다. 저희가 방송 초반에 함께했던 네. 어린이 싱어분도 함께 출연하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달고 달디단 바이브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샵 9030 문자로 바이브를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신청 가능한 링크 보내드릴게요. 공개 방송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어디에서 열린다고요?
1: 포항 큰숲교회에서 합니다.
0: 네,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이 라디오 공개방송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또 그때 뵙길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1: 다음 주에
2: 뵙겠습니다.
0: 네, 샵 9030으로 바이블 계속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보내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와 함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를 미리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의 경고는 공포나 위협이 아니라 다가올 나를 미리 준비하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염려와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뚜렷한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에 장엄한 서막으로 시작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종말의 고백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시시하게 보이던 것들이 귀하게 보이기도 하죠. 죽는다고 생각하면 큰 집이나 높은 지위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인생,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 두려운 종말의 날이 아니라 생애 최고의 만찬의 날,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소중하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성공과 행복, 참된 즐거움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세상의 쾌락과 염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고 언제든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깨어 살아가야겠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우리는 말씀이 삶에 머물게 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물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와 말이 달라지며 결국 우리 삶으로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머물고 있는지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쓰입니다. 뉴스에서 큰 사고나 또 재난 소식을 듣게 되면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어 할까, 이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마음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느끼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후에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사연에는 마음이 움직이면서도 정작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힘든 표정은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야기에는 감동하면서도 교회에서 혼자 앉아있는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선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뒤에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기 전에 네가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좋은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되게 되어야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섬김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그저 지나치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묻기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서도 다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다시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사랑의 범위를 정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님,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의 선을 그어놓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만큼은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교사의 문제는 사랑을 몰랐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는지를 따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내가 어디까지 하면 되는가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단순히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또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를 지나갔는지, 그냥 지나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의 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곁에 서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에 내 마음속으로 편한 사람, 불편한 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 아니면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렇게 금방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분류표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은 내가 골라서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누가 내 책임인가를 따지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시작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식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것을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식구들을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나를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결국에는 나를 중심에 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의 중심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을 고르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랑을 시작하는 자리로 옮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발걸음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만 묻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경계를 넘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도 보았고요,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같은 사람을 보았지만은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에도 이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고 낯설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그어놓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참 구체적입니다. 보십시오. 가까이 갔고 상처를 싸맸고 자기 짐승에 태웠고 또 데리고 갔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시작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사람 곁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이 사랑을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의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한 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곁에 서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네팔에서 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들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그 처참한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보면서 그곳에 직접 찾아갈 수도 없고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치지 않는 것도 바로 사랑의 작은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있는 아픔을 기억하는 것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막 때를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처음에는 야, 너는 왜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안 되라고 그냥 아이를 다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 한마디를 아이에게 했더니 이 아이가 그날 밤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엄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제야 자기 곁에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꼭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것도 누군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특히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당신 그거 믿음 약해서 그래, 이런 이야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면 함께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아, 왜 이제 왔어? 이렇게 묻기보다는 아, 너무 오셔서 반가워요 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힘든 일을 겪은 사람에게 왜 그랬어? 이렇게 이유를 캐묻기보다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먼저 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받는 사람의 그런 출신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출신의 사람인가? 이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와 얼마나 같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자비를 필요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한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외로운 사람 곁에 잠시 앉아주고 마음이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곁으로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행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야 이거 좋은 이야기였지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는요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식을 더해주시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행하라라고 하셨고 마지막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요구하신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마음을 열고 화해를 시작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은 바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삶에 머물게 하라는 이 말씀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식사 한 끼를 함께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미루어버립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상대방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고 행동할 때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챙겨주고 내가 먼저 기다려줄 때에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또 오랜만에 나온 성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바로 교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만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까운 자리에서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네는 것, 또 먼저 사과해 보는 것, 먼저 연락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까이 갔고 상처를 싸매주었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아는 말씀이 많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아나느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0: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가까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사랑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가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 증인으로 사는 삶, 믿음의 길을 계속 달리는 삶,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삶, 말씀이 우리 삶에 머무는 신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월에 들은 말씀이 8월의 설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9월에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큰일만 바라기보다 먼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고 외로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한 사람 곁에 서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기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신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낯설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한 걸음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사랑을 오늘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 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3: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4: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3: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이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536번님께서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잠시 뒤에 함께 듣도록 하고요. 9801번님께서는 아이들이랑 밤산책 나오셨다고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신기해할 것 같아요. 찬양 신청 기프티드의 나는 보기 원하네 신청해 주셨어요. 와. 아, 그리고 6118번님께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게 다양한 신청 찬양 모두 띄워드리고 싶지만 지금 나는 세 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곳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게요. 감사를 선택하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다음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6757번님께서 저는 올해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손녀딸 200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9572번님께서도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며 이 시간 귀한 찬양 함께 들을게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주를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기도와 또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피아 앨범 가운데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주기를,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가 진정한 독립을 얻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런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또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믿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속에 금과 은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야지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볼수 있게 되거든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진짜 봐야 될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잘 되어야 될것 같고, 더 성공해야 될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성전이 되어 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팀워크십 가운데서 함께 지어져 간에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청년들이 전체 인원에 비해서 꽤 많은 교회예요. 전체 인원 뭐 많지 않은데 절반 이상이 이제 중고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목회적인 시선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방학이 되면 좀 옛날하고 다른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방학이 되면 이제 신앙을 조금 더 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있고 뭐또 교회 여러 행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조금 더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고등학생만 되어도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어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라고 하기도 좀 못하고요. 뭐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다른 친구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여행도 다니고 또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이 그걸 다 하고 싶어 하겠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는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대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과외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아이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방학이 끝나도 아이들이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아유, 뭐 그렇게 돈쓸 데가 많냐라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이제 돈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뭐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도 뭐 놀러 다닐 거다 다니고 사고 싶은 거 거의 다 사니까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그렇게 또 말을 하겠는데 이제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야 그거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우리 안에서 가장 큰 결단이 되겠구나. 예전에는 어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말씀이라면은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할수 있도록 물론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교육들이 필요한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정말 이 아이들 주일만큼은 아르바이트 안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데 참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또 예배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요즘 그게 참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수전도단 일본 가운데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물질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큰 시험은 돈일 겁니다. 지금은 더 심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헌금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제 헌금 이야기는 교회에서 안 해야 된다. 여러분, 헌금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것과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기준 없이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채가 아니거든요. 기분 좋으면 많이 내고, 뭐, 내 삶에 뭐가 좀잘 되면 많이 내고, 이런 게 예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비유 가운데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사람이 돈에 매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번 돈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다면, 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부자가 창고를 느리고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는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좀 살아보자. 그날 저녁에 너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그게 다 누구 거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질의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그 청년부 아이가 부모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셨는데요. 부모님이랑 뭐 하다가 대판 싸웠대요.

있는데요. 싸웠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돈이 최고인 사람이다. 자기가 보기에 그렇대요. 부모님은 돈 외에는 화를 낼 일도 잘 없고 돈 문제 아니면은 예민한 게 없대요.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주식이 떨어지면은 예민해진대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물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헌금을 다하라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선한 일 베풀면서 살고요. 정직하게 돈을 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이러한 물질적인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물질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열한모십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들어졌습니다.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네, 이런 게다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감정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게 들어있잖아요. 질투도 들어있고, 시기도 들어있고요. 또 즐거움과 기쁨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장거리 연애를 하더라고요. 오래됐죠. 부산 사는 사람이 대전 사는 사람을 어떻게 뭐 소개받아서 만났는데요. 둘이가 보고 싶으니까 그 주말만 되면은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 하나도 힘들지 않답니다. 시간 들여야 되죠. 돈 들여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색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세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혹은 분위기 때문에 신앙이 열정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3장 말씀 나누게 돼요.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무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성년 시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3장의 기사는 그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의 대전환기를 형성하는, 다시 말을 해서 그동안의 제사장이 지도자였던 신정 정치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어찌 보면 과정, 그 어떤 전환의 그 기록이다, 이렇게 3장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겸 선지자를 필요로 해서 임무를 세우시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왕위 임명식 때 기름을 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과 메시지를 직접 선포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3장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표현한 그 말에 좀 유의하시기를 바래요. 이때 그는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10대 소년이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봉사한 것은 그의 청소년기부터 봉사가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방팔방 마구 뛰어다니며 놀 나이인 뭐라 할까요? 4~5살 이런 애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 표현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시기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러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사사와 제사장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선지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그분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절, 3절로 가보실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성소의 안에 등불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등잔에 기름을 넣고 그것이 계속 잘 타고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너무 늙어 불이 꺼지는 것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눈이 어두웠더랬어요. 4~5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참 이상한 일이죠. 엘리는 이때 사무엘이 꿈을 꾸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보고 다시 너 가서 잠자리에 다시 들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그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주목해 보셔야 돼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확히 못 박아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이때 분명히 그러한 연령에 도달해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소에서 봉사하게 될 의무를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나이를 언제로 정합니까? 20살 이상으로 정하게 되고 레위기에는 또 25세부터 성막 봉사를 할수 있고 제사장들의 임무 수행은 30살부터 가능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광야 유량을 할 때에 계속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것은 20세 이하의 젊은 세대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어린 꼬마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거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연형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표준으로 삼으시는 인간의 책임 연령, 이게 몇 살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계속 5번, 6번, 7번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귀에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천국이나 지옥문이 열리는 시간을. 인간은 언제까지 죄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까지 계속되리? 우리의 소망이 멈추고 절망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쯤일꼬? 우리는 알 수 있네, 우리는 알 수 있네. 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때라는 것을. 그분의 부르심은 오늘밖에 없으리. 내일은 원망과 슬픔의 날뿐. 참 좋은 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헬만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로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교도소 목사님이 그와 긴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형수에게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예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러나 죄수는 성경의 진리를 비웃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그는 죽으면 죽는 것이지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마지막 말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목사님이 그에게 그의 딸이 아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한 말을 상기시켜 주자. 그것은 그 아이의 신앙이고 자기의 신앙은 그와 다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도 실망하여 그 곁을 떠났지요. 그리고 한 시간도 채못 되어서 그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인간이 그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그분의 용서를 완강히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 고라, 그리고 아합 같은 사람은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특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이 그에게 회개할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건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아그리빠 왕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하는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한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또 43절까지 보면 주님께서는 누구 하나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세 번째 네 번째 음성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것은 이전의 두 차례와는 달리 그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종으로 부르시는 부름이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에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약에는 예언적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미래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직 발생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단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언적 과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무엘에게 당신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되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끝까지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마음을 품고 엘리를 해하려 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는 엘리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고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면 그에게 전심을 다해 충성할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으나 여러분을 지도하는 주의 종에게는 충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동시에 더불어 함께 충성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봅니다.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아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장을 정리하고 4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사무엘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은 대패를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 패한 그들은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뭐 임하면 승리를 가져다 주겠지 생각하여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궤 자체를 마치 신적 권능자로 착각한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되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살해되었고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 죽고 맙니다. 이것이 사무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도 참담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참담한 한 편의 장이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집에 대하여 행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행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4장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 상태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봐요. 또한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 자만심과 오만에 빠져 있었는가를 또한 보여준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는 구하지도 않은 채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했어요. 뭐 당연히 대패하고 말죠.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전장으로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사실은 옳지 못한 거죠. 언약궤를 갖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갈라졌어. 강 건너 그 좌우로 말이죠. 물이 딱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승리케 하리라는 미신적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언약궤를 싸움터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언약궤 자체의 신적 권능을 부여한 것은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와 같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며 그분의 임재와 성품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그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 얻고 회개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성경책 자체가 무슨 신통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여서 환자의

0: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과 뜻을 다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 그 다른 의미가 없어요. 4절,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외쳤으면 땅이 울렸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앞서서 그들은 실로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게 되면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뭐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땅을 굴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이 매우 신령하게 처신하는 줄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행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상자를 의지하는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과 종교 행위에 있어서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당이나 사람 혹은 어떤 제도나 특정 장소를 신성시하여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경각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어떻게 되는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무엘은 세 번이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됐을 때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는데요. 사무엘을 부르신 분은 누구일까요? 1번 한나, 2번 여호와.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청취 소감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1분 찬양.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 아래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 소리는 배의 화물로 선적된 대포 때문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대포를 묶어둔 밧줄이 풀렸고 대포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벽에 부딪히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부터 선원들은 폭풍보다는 대포를 고정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배를 파괴하는 것은 외부의 폭풍이 아니라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이기 때문이었지요. 프랑스 작가 빅톨 위그가 쓴 93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나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도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다 보면 문제의 답을 찾기보다는 불편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지혜로운 답과 평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한 시간 동안 풍성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합니다. 어제 다 써버린 것 같아도 오늘 다시 채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9월의 첫날 밤 그 새로움을 기다리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첫 곡은 매트 레드맨의 Nothing But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이 오늘 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런 고백은 상황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매일 아침 다시 채워진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형편은 어제 그대로여도 나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오늘 아침 새것, 완전 새것이라는 것. 어제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셨더라도 오늘은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월의 첫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늘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은 새롭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돌아서지 않으리, 팀르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윌러브의 난 예수의 날빛이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읽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raw Me Close, Daryl Evans의 Let the River Flow, Tommy Walker의 We Will Remember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나갈 곡 중에 오벳의 아빠의 노래라는 노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오벳 그 두 부부죠. 이 팀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지만 이 곡을 쓴 윤주 자매가 쓴 피드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쓰신 곡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남투병을 하시는 동안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답해 주실까를 생각하며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평생 찬양을 유난히 좋아하셨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급하게 써 내려간 곡이다라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곡은 맞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들으면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과 조찬미가 함께한 아빠의 노래,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그리고 조준모의 그분 거기 계시리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1: No matter w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that you can stand. For your life is in His hands.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발로스는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이며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태생으로 수영 선수이며 가스펠 싱어입니다. 3살부터 시작한 수영은 발굴의 실력을 발휘해서 스웨덴 국내 대회를 휩쓸었고요.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자신의 수영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다리도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절반 길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녀가 물에 친숙하다는 걸 알고 어려서부터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은 천성적으로 약한 그녀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긴 호흡의 노래도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화사한 미소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 장애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은 아주 행복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장애는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팔이 있었다면 할 수 없었을 일들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실 쉽게 낙심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요, 역경 가운데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레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나의 찬미.
1: 감사합니다.

0: 바리톤 이승왕의 그래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레나 마리아의 나의 찬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여러분이 참 좋아하시는 가스펠 싱어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아, 나라면 정말 저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레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저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알았기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편 72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찬양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나 마리아의 모습에 반한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결혼 반지를 실에 꿰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름답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레나 마리아의 찬양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레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And one more ti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this concert and God bless you.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리고 찬양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급의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소풍 같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시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부부들이 꼽는 결혼 생활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너무 다른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연애 시절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발견될 때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인정과 격려, 칭찬을 사랑이라 느끼는 반면 여성은 관심과 배려를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남편과 아내는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안의 사랑은 느로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길, 예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슈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명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코디 칼레스의 Found Foundation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휘트니 휴스턴과 세시 와이너스의 'Count on M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써니의 '다시 일어나' 띄워드리고요. 여섯 나무에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 어디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는 물질, 이 부, 명예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족이나 학업에 대한 열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주위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광야든지 또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든지 평탄한 푸른 초장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초라해 보이고 뭔가 빛나지도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저 영원한 생명의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내 곁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삶이 참 행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끄시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오늘도 FM과 또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은혜의 복음과 함께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깨어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였다가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보도 내용을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책은 공포의 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기만 하면 죽어야 하고 읽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책이 성경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북한의 통치자들, 당간부들, 또 보위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을 두려워할까요? 왜 주민들이 성경을 읽거나 보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사회에서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죽이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격리시키고 억압하고 통제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북한의 통치자들이 그대로 베껴서 모방해서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 책이라든가 김일성의 일대기라든가 이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일반 주민들은 그 사실도 잘 모르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북한의 유일사상 체계, 특별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특별히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인간의 위치를 수령과의 관계와 충

0: 성에서 규정하고 체제에 대한 사상적 일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획일적이고 유일적인 지도 체계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섬기도록 우리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되며,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과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실천해야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어떻게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갈 거냐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도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스스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규정할 수 없고, 통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리더들이 성경 안에서 북한의 통치 이념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신으로 김일성과 김부자를 등갑시켜서 북한 주민들이 그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리더들, 특별히 김일성 3대 세습을 거쳐 내려오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특권층들은 일반 주민들이 성경을 대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분들이 억압과 통제와 감시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진짜고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인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쉽게 무너지고 그 체제가 흔들리는 것은 역사가 보여준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체제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보고 진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북한 사회에도 또 북한 땅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여기에서 수천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고 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북한 지도부의 거짓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간이 매점, 어떤 걸 말할까요? 요즘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 같은 의미일까요?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운영하도록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대체로 편리하다는 반응이고 점점 이 간이 매점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각 도를 넘어가는 길목에도 간이 매점이 설치되면서 물자 이동에

0: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에서 개인의 소매 활동까지 관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골목 곳곳에 간이 매점이 늘어나서 네.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1: 네, 간이 매점 어떤 형태인가요?
2: 네, 간이 매점은 행정상으로 편리봉사관리소 산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전적으로 개인이 맡아서 합니다.
1: 네.
2: 시장 상인들이 자기 돈으로 매대를 사서 시장관리소에 정해진 장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1: 네.
2: 간이 매점도 역시 개인이 돈을 들여서 매장 공간을 확보한 뒤에 편리봉사관리소에 세금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영업하는 구조입니다.
1: 네, 데일리 NK가 전한 소식이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8월 31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 곳곳에 개인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1: 네.
2: 급하게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이 매점을 자주 찾고 있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예. 간이 매점을 그래도 내려면 돈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2: 네, 간이 매점을 내는데 돈이 들죠.
1: 네. 네,
2: 매점 공간의 가격은 위치 또 유동 인구 등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회령시의 경우를 든다면 간이 매대 운영자가 편의봉사관리소에 세금격으로 하루에 북한 돈 3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1: 꽤 많은 비용이긴 한데. 그렇죠?
2: 예, 네.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3천 원 정도라고
1: 그러니까요.
2: 생각하면 10배를 하루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1: 그래도 이런 간이 매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2: 예, 판매 품목은 운영자가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예.
2: 기본적으로 술, 담배, 당과류, 채소 등이 간이 매점의 주요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골목마다 간이 매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반응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2: 예,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1: 네.
2: 예, 집과 가까운 간이 매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1: 예.
2: 특히 시장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2: 간이 매점은 크기가 크지 않고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나 양도 적지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 네.
2: 합니다.
1: 지금 이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 거죠?
2: 그렇습니다. 간이 매점이 확산 추세인데요.
1: 네.
2: 간이 매점이 주거 지역에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설치되어서 통행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1: 예.
2: 이런 간이 매점은 주거 지역하고 좀 다르게요.
1: 네.
2: 일반 소비재 외에도 유류 같은 기름류 같은 특산 품목까지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보위기관 산하의 10호 초소 주변에도 간이 매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이 10호 초소는 한 도에서 다른 도로 넘어가는 주요 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는 일종의 검문소입니다.
1: 예.
2: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데요. 예, 이렇게 10호 초소 주변의 간이 매점에서는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나 간단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 같은 유류까지 취급하는데 국영 연유 판매소의 공식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한번 정리하면서 분석해 주시지요.
2: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한마디로 편의점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이 이루어진 곳에서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상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에서 유통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전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골목골목에 그리고 주요 도로변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유통이 공급이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1: 예.
2: 유통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간이 매점은 편의봉사관리소 관리 아래에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금을 대고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편

0: 봉사소 통제를 두는 것이 이 관건입니다.
1: 네.
0: 이것은 법적 보장이나 안전성 보장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예.
0: 통제가 간이배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장마당은 생존을 위해서 너도나도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근데 간이매점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영업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감당할
1: 오.
0: 수 없는 구조입니다.
1: 네.
0: 그래, 입지 선정에서부터 품목까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는데요.
1: 네.
0: 시장 기능이 북한의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는 모양새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북한에도 이제 시장 경제 기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 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골목에 간이 매점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쓸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이 매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선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편의봉사소를 통해 간이 매점을 통지하고 있는데 편의봉사소가 간이 매점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사회가 인민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게 하시고 국가는 인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오늘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바라보기 함께 해주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과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 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뉴욕타임즈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경제 제재에 집중해 온

미국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고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 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 약 160만 원의 소개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수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도 했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18.8% 증가했습니다. 한일 간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으며, 이들이 국내에서

0: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0: 9월 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백령도에서는 북동쪽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과 원주 22도, 파주 21도, 영월 20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과 파주, 원주, 영월 모두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남원과 광주, 목포, 순천에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순천 24도, 남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순천 32도, 남원과 목포가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 통영에서는 소나기 대신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통영 25도, 포항과 울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통영 33도, 포항 31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평양 17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양덕 26도, 강계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장현 19도, 해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7도, 장현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성진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흥에서 비가 오겠고요.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원산 20도, 함흥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원산 25도, 고성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9917 성도님 반갑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처음 들으셨대요. 문득 잠에서 깨서 틀어놨던 집에 울려 퍼지고 있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잠잠히 방송을 듣고 있으니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

하고 기도하는 방송이네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북녘에 주님을 알아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분한분 기도의 용사들.

0: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FBC.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R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성경 속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네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얻게 되는 양식이 아닌 일을 통해 얻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몸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듯 영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고 이 양식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과 성도와의 교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로 함께 할까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주기도문 찬양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없는 연주 찬송으로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북한어 성경 함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의 양식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어서 떼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웜브렌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주었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해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쥐떼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경로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0: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연주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한번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이제 3, 4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타시고 아이와 함께 오셔서 이곳에서 마주했던 인천공항, 그리고 또 예쁜 꽃들에 대한 꽃내음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리로 오셔봅니다. 김현옥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이제는 정말 자매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가운데 우리 지금 북한 고향 땅에 있는 가족분들도, 특별히 어머님도, 또 이웃들이 있으시다면, 또 중국에서도 알고 지냈던 이웃분들도 들으시고 함께 그 은혜를,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꼭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더 사실 들어보고 싶어요. 3개월 차시잖아요. 예. 이제 하나원을 나오시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 차신데 지금 신분증 있으시죠, 선생님?
0: 예, 있습니다.
1: 어떠셨어요? 신분증 딱 손바닥보다 작은 그 카드 하나를 받으셨을 때.
0: 예, 그 수많은 우리 북향민들이 네. 솔직히 그 신분증을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감회 깊었죠. 이제 중국 땅에서 북한에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기서는 뭐 솔직히 그게 큰 정말 우리의 그 자유를 맛보게 한 그런 신분증은 아니었지만 이 중국 땅에 와서는 10여 년을 우리가 이 신분이 없이 살았잖아요.
1: 네.
0: 근데 정말 이 신분증이라는 걸 딱 받아들인 순간 정말 그 기쁨이라는 건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 자유의 땅에서 이제 내가 이제 신분이 당당하게 있구나 하는 그런 예. 아, 자신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
1: 신분증을 어디 한번 보여주시거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0: 많은 데서 신분증을 이제 내드리고 네.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그게 필요한
1: 맞아요.
0: 거고 예. 이제 학원을 다니려도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신분을 다 확인하시고 그 어디 가나 지금 이제 신분증이 다 필요한 겁니다. 예.
1: 가장 처음 사용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0: 이제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예. 졸업하시고 나오셔서 배정받는 집안에 보면은 거의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채우기 위한 돈도 따로 나오고 사러 가셔야 되고 이것저것 사실 것도 다 사셔야 되고
0: 예.
1: 그리고 또 살림 그렇게 채우고 사회 경험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너무 정신 없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도 안 되고 이제 언어를 하나 들어도 네. 문자가 와도 이게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진짜 모릅니다.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1: 휴대폰 사셨어요?
0: 아, 예. 휴대폰이 다 있고

0: 지금 오자마자 휴대폰은 다 구입하죠. 대부분.
1: 하나원
0: 예,
1: 졸업하시자마자.
0: 그렇죠.
1: 이곳저곳에서 또 문자, 북한에선 통보문이라고 하죠.
0: 예.
1: 문자도 많이 받으셨어요?
0: 예, 이제 주민등록이나 뭐 이제 관리소 같은 데서 이제 문자가 오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대화하잖아요.
1: 네.
0: 이게 그 더우미 선생님이랑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발을 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 맞아요. 이게 정착하실 때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게 많잖아요.
0: 그렇죠.
1: 행정 용어들이 참 전문 용어다 보니까.
0: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저희는 정말 중국에서
1: 네.
0: 그냥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남편이 벌어다 주면 먹고 진짜 그런 걸 하나도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1: 그쵸.
0: 저희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그 이제 마음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은
1: 네.
0: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모든 게다 스트레스예요.
1: 근데 또 도움을 청할 때 옆에 정착 도우미도 1대1로
0: 예.
1: 같이 계시고, 교회에서도 또 도움을
0: 그렇죠.
1: 요청하시면 많이도 도와주시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거 정말 제 며칠 어간에도 중요, 아휴, 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1: 왜냐하면 이곳에 먼저 온 우리 북향민 분이라고 하셨는데,
0: 예.
1: 먼저 온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0: 예.
1: 먼저 걸어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너무 감사하죠. 예.
1: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언어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매님이 양강도가 고향이시잖아요.
0: 예.
1: 처음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뵀을 때, 좀 놀랐어요.
0: 아, 예.
1: 왜냐면 양강도에서 오신 분들의 사투리가
0: 당연하죠.
1: 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0: 심하죠.
1: 강하시거든요. 그
0: 맞습니다.
1: 말도 엄청 빠르시고,
0: 예.
1: 이 높낮, 제가 사실 잘못 알아들어요. 가끔 가다 이렇게 정말 이 순도 100%의 사투리를 경험하면, 선생님께서는 정착 3개월 차밖에 안 되셨는데, 거의 양강도 사투리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양강도 분들은 양강도 분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저를 택하시고 정말 그 땅에서 그 가장 언어로 살지 않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땅에서 살 때.
1: 아, 북한 땅에서도 사투리를 잘안 쓰셨어요.
0: 아버님은 이제 황해도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또 이제 황해도에 있는 분을 꼬셔가지고 아빠가 지금 가시다라니까 아주 정말 그 언어 때문에 이제 장사 같은 거 나가면은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1: 소외감
0: 예 완전히
1: 느끼시고.
0: 우리 양강도는 날강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박한 거죠. 힘들죠. 예,
1: 네.
0: 그렇게 제가 힘들었거든요. 이 언어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 언어가 거쳐앉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1: 선생님, 그럼 지금 황해도 말씨가 더 크신 거예요?
0: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1: 아무래도 개성분들이 또 서울 말씨랑 가장 가깝고,
0: 맞습니다. 저희들이
1: 네.
0: 이제 개성 그 저기 도끼 사건 때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 무리 배치된 분들이 같이 있는 광산이어서 예 그러다 나니까 저희 언어가 아주
1: 네.
0: 참 그런 데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원에서 교육 과정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각성만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저이 이런 것들도 많이 거쳐주는 안 좋지만 예
1: 언어들이
0: 거기에 대해서 국어 뭐라
1: 말하기
0: 예 말하기 그그
1: 스피치.
0: 예 그거를 계속 이제 자체 연습도 하고
1: 네.
0: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1: 그쵸.
0: 저희 북한민들의 그 이제 서울 분들과 다른 그이 언어법을 이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잘안 돼, 안
1: 너무
0: 되지만
1: 잘하세요. 지금
0: 아유,
1: 저희 지금
0: 감사합니다.
1: 대화하는데 북한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만큼 어투가 많이 없으셔서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오신 지 얼마

0: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얘기를 다루는데
1: 네.
0: 선생님의 그 화법, 그 어투를 들으시고는 물음표를 가지실 법한
1: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0: 언어에 대한 달란트를 주신
1: 아유.
0: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하나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시지만, 저도 그런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원을 졸업하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쳐주는,
1: 예.
0: 말하는 법. 왜냐면은, 대화, 이 어투도 문제지만,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이제 높낮이, 뭐 단어도 중요하지만,
1: 예.
0: 표현법이 정말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곳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함께 뭔가 서로 같이 울고 웃고 뭔가를 해내가야 되는데, 다른
1: 예.
0: 언어들 때문에 오는 그 간극도 저희가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멘, 맞습니다. 제가 딱 왔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딱 관리소에 내려갔는데 이제 얘기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경비 그
0: 경비분이랑,
1: 이제
0: 네.
1: 하는 분이 그럴 바, 그런 거왜 여기까지 나만에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왜 나만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물건이 조금 이렇게 누실이 돼가지고 딱 이를 물어보러 갔는데 아,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 딴에는 이제 한국의 어느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많은 좋은 점들만 이제 머릿속에 환상을
0: 네.
1: 가지고 왔잖아요.
0: 네.
1: 근데 딱 물건이 상실이 되니까, 이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주고받는데, 응? 막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몸에, 저도 이제 모든 걸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딱 박히더라고요. 너 그런 거왜 한국에 왔는가 하고 누가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아 얼마나 힘든지
0: 근데 그게 참,
1: 아예
0: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1: 예
0: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서울, 경기도 다, 여기서도 사실 화법이 다 다르거든요. 뭔가 직설적인 것도 있고, 충청도는 돌려. 말하기도 하고 한데, 분단이 그어진 남과 북은 또 얼마나
1: 예,
0: 그러겠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거기서.
1: 그렇죠. 당연히. 아, 누가 한국에 오라고 그래서 왔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0: 직설적으로
1: 예,
0: 물어보셨군요.
1: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하루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는데도, 그게 진짜 내려 안 가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또 회개는 했지만, 이게 힘든 부분이라구나. 과연 우리 북향민들한테서
0: 네.
1: 저도 정말 조심하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자기만의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부딪히는 건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0: 그쵸.
1: 거기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제 나름에는 이르게 하는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겠나.
0: 네.
1: 예.
0: 그렇게 오는 그 간극들, 그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차이를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1: 네,
0: 과제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아, 그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이거를 내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0: 네.
1: 하나님 보시는 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0: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양한 이야기의 정착기, 딱그 3개월의 정착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일화들이 더 궁금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정착 3개월 차의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예,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교통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물을 익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분은 믿음이 열매 맺었다고 환호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음대로 된 게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뭐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간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열매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고 있나? 눈앞의 현실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환경 여건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면 내 지금 믿음이 열매 맺을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출발점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나왔다고 믿음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고 그게 믿음의 출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믿음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바라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저 밑줄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 밖 사람들도 바라봄의 유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늘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부작용만 바라보는 사람은 부작용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론이 학계에 보도됐죠. 그게 바로 노시보 효과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되도록 뇌가 변화된답니다.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 이론이잖아요. 저건 성경에 있는 거다. 교회 밖 학계에 보고된 이론이다. 학계에 보고된 이론인 거예요. 성경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자꾸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대상의 올무가 되려니와 저건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리고 본인도 그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인생살이 두루 섭렵하고 세상 많은 사람 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했던 말이 저거예요. 솔로몬도 두려워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거 자꾸 바라보면 내가 그것에 올무가 되고 희생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유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유행 풍조 자꾸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하수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환경 여건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좀 수준 높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요 말씀 직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믿음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그야말로 칭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 리스트를 쫙 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봄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 그들을 바라본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되고 그런 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내가 녹슨 인생이요, 부패한 인생이요,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바라봐야 내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간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문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면 인생살이도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건넜어요. 그런데 바라봄의 대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파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지라.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결과를 천양지차로 만듭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만 계속 보다가 비겁한 겁쟁이들이 됐고, 똑같은 골리앗 보면서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처럼 두려움을 안겨주는 환경 여건 바라보는데 초점 모으는 사람, 안 봐도 뻔합니다. 패배자가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환경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모든 것 주장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자, 승리자가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의 미련 떨쳐버리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다가 뭐가 됐고, 속은 기둥이 됐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산상봉사경에 때 배워놓고도 또다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구습을 계속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 속은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북신교회 있어요. 단점만 바라보는 자는 비난하고 흉보기 바쁜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상대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 그로 말미암은 장점, 그로 말미암은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피스메이커 되잖아요. 뭘 바라보느냐가 내가 트러블메이커인지 피스메이커인지도 결정하는 겁니다. 진실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잖아요. 저건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상식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형성되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육신대가 그동안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바라보는 것도 자신의 분량에 걸맞게끔 해야죠. 소위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제 파악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만큼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에 걸맞게, 우리 신분에 걸맞게, 뭐에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제 파악은 못해가지고 계속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뒤적이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 신분에 걸맞게 따라합시다. 신분에 걸맞게 바라보자. 이제부터 좀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존재에 걸맞게 좀 살아가세요. 그래서 깔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믿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지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동안 지치고 허우적거렸을 때 잘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엉뚱한 것 바라봤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깔아지고 시험이 들었을 때 잘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분모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엉뚱한 것 바라봤을 때.

0: 이것을 수백 년 전에 깔뱅이 알고 고백한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려면, 의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는 믿음을 호흡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하박국 구약성경인데도 바라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0: 저 말씀 가운데 밑줄 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도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묵시건 비전이건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에서 먼저 등장하는 게 바라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겁니다. 하박국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좀 잘못한 게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위로는커녕 바벨론 그 잔인 무도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이고 경고라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심판은 사라지게 됐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 됐을 때 이 하박국은 아니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긴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된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하박국은 복음 전하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혼란스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인 저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받는 분들은 제 혼란스러움 없는 줄 아는가 본데 저도 주님의 종이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박국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에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자 질문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이 보이게 되고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한 다음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믿음 생활의 로드맵인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심령이 갖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면서 뭔가 바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건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전이 연그러가요. 그럼 열매가 연그러가는 나무가 되려면 자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이제 열매 맺혔으니 자양분 공급 안 돼도 돼요? 감이 맺혔다고 이제 저절로 홍시가 되나요? 계속 자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도 믿음의 열매가 보여도 그것이 무르익어가려면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양식인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답은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보셨던 것들 있죠? 이런저런 장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다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아니 어제 보았던 걸 누가 다 기억을 합니까?

사람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요만큼도 빈틈없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비전이어요? 근데 그걸 또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내가 본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룩한 근성이 있어야만 비전이 연그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본 묵시를 기록해라. 그것도 어설프게 기록하지 말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인간들은 외모를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요. 자꾸 현실만 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바라보고 보여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드디어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단계로 진입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달려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압축시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만들어지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고 그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나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 달려가는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을 때 또 한 번 또 체크해 볼래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열매 맺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8월달 계속해서 믿음 생활에 관해서 무르익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만큼 지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열매 맺히겠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 달려가는 믿음, 요게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속성상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질 않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반드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건 마음에 기록하고 기다리면서 막 달려가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달리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은 전능자이시니까 필요하면 기적까지 만들어주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저절로 자라질 않아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자양분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기다림이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아요. 하박국도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전인데 왜 여전히 그대로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많이 방황하고 요동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의 엑기스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포기하고 아니면 그 약속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뭔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천하신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앙망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타입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저는 참고 기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활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영적인 임상학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검증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 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사실 직시하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충돌할 때도 내가 말씀을 붙드는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계속하는가?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기다림이 있다.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기다림은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약속 성취의 과정을 추적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 성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전에 비전의 주인공 될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비전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순종도 함께 뭐 하신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약속은 믿고 확신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최상품 믿음의 주인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 안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이게 무르익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까지 감수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남이 나에게 부끄러움, 수치, 조롱, 치욕을 안겨준다고 할 때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온갖 수치, 조롱, 모욕, 침뱉음까지 하시는 걸 예수님이 감수하셨죠. 그런 부끄러움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기에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처럼 마침내 영광스러운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좀 감수할 거 있으면 좀 감수하면 안 돼요. 예수쟁이, 뭐 또 교회 가네,

0: 찬양스러운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마침내 영광의 열매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숨을 쉬어야 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죽는 겁니다. 죽은 신앙인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겉은 멀쩡한데 입은 무성한데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으니까 저주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저주 안으리라고 확신해요. 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 믿음은 병들었을지라도 죽은 믿음 아니니까, 저주받을 대상 아니니까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혹 이런저런 시행착오 범할지라도 반드시 범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에도 믿음 무르익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 꼭 맺고야만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무르익는 믿음 생활의 로드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광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 강릉 22도, 개성과 춘천이 21도로 보이고요. 청진이 18도, 평양과 함흥이 17도, 신의주와 강계가 16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 여수, 부산,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함흥, 춘천이 26도, 청진 25도, 강계가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0: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다소 성급함이 있겠으나 일교차가 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하기사 처서도 벌써 지났고 찻잎을 맺힌다는 백로가 눈앞에 성큼이니 가을이 온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을을 맞아 더위에 지친 심령을 깨워 기도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예배하기 좋은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후 2026년 9월 2일 수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이제 시편 119편 이제 세 번째 연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제 김멜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이제 해당되고 25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인 달렛이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맨 앞에가 알렙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시작이 됐죠. 다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9절부터 보면은 베트입니다. 요걸로 쭉 다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7절에 보면은 이제 김멜로 시작하는데 맨 앞에 가말 이렇게 되는데 후대하옵소서 이런 의미인데요. 25절부터 보면은 기역자처럼 쭉 돼 있습니다. 기역으로 이게 이제 달렛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붙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 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외우기가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B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C로 시작하는 말로 쭉 되고 이런 식으로 119편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쫙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외우다 보면은 금방 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자, 주의 종. 주의 종. 우리 어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 기도하는 이 시편의 이 성도들과 아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 갈수록 이 시편에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내 정체성이 주의 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과 그 밖에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로부터 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는데 여기 주의 종,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주님 저를 이제 후대하셔서 이게 이제 가말

하나님과는 다른데 후대하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들이 둘러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그 긍휼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주여 내게 주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변화와 결단과 고민의 방향이 어디로 이 깔때기처럼 모아져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후대하시고 하면 아, 은혜를 베푸셔서 좋다 하고 맨날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차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차는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기 위해 쓰겠습니다. 아싸, 이제 열심히 맨날 이걸로 놀러만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사를 왔다. 주님, 제가 이 이사를 왔는데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여기서 더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다양한 활동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흩어져 있는 다양한 삶의 목적과 이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아져야 한다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이제 율법,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면 모르고 자세히 보물찾기처럼 자세히 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 때 여기서 보물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토라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열어주시는 걸 보고 내가 붙들어야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들, 천국 보화들을 이곳에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경이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자,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게 나그네죠. 그래서 나그네는 본향을 가야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 나그네는 보통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다니기가 쉬워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나그네는 가야 할 바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 땅의 나그네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길 안내의 지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제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자,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 말씀에 놀라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이 계명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여 헤매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럽니다. 자, 교만하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을 누가 꾸짖으십니까?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런 이들은 누가 다루신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도전입니다. 자,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방과 멸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힘 없는 나는 뭐 합니까? 나가라고 말해도 막 힘이 없으니까 못하죠. 나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켰사오니, 지켰사오니. 그 다음에 이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떠나게 해 주십시오.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자, 고관들,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도 앉아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방하여. 아, 힘들게 하죠.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한다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 이 말씀이 내 안에 공명하여서 내 마음이 임을 붙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확실한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충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자, 이제 달레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진토에 붙어서, 진토는 뭡니까? 예, 이 땅에 있는 흙, 흙, 자그마한 흙들, 진토만도 못하다 그러죠. 흙.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든 존재죠.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이 진토, 흙, 흙, 먼지에 달라붙었다. 이 말은 뭐냐?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의 죽을 정도로 정말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전으로, 그러니까 진토에 붙었다는 건 뭐냐? 거의 뭐 반 죽어 있다는 거죠. 자, 붙어 싸우니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는 죽을 것 같아도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자,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뢸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서히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자, 이 주의 법도들은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깨달으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여기 기이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18절에 주의 율법, 토라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들. 이것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예.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진토에 붙었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압박을 이렇게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짓눌립니다. 짓눌리고 마음도 턱하니 걸려있고 짓눌리게 되죠.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흐물흐물 그 마음이 녹습니다. 뭐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죠. 영혼이 짓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그러니까 이 영혼이 짓눌리는

상황에서도 나는 어떡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공명되게 하며 이 짓눌림 가운데 가라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짓눌릴 때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말씀을 사랑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이 유혹들,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연약하니까. 거짓 행위의 유혹이 있죠.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롭게 베푸소서. 그럽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말씀을 붙드는 그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힘 있는 사람이 짓누르면 완전히 수치를 막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난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걸 알고 있다 하면서 또 근거 없는 비방으로 막 얘기하죠. 자, 그런데 32절 이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짓눌리고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이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이 혈기가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예. 짓눌린 마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히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넓히시는 은혜입니다. 넓히시는 은혜. 나는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손댈 게 아니라 저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손을 댈 테니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의 마음을 넓혀라. 자,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짓눌리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십시오. 넓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가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분노에 잠식되어 살지 않을 수가 있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뭐 하시면?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러죠.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걸 보면은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분도 주님, 또 17절에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도 주님, 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도 주님, 내 주변의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는 연약한 인생,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기를 마음이 급하고 상할 정도로 특심한 심령을 가진 시인은 대체 어떤 성정을 지닌 분이었을지 묵상하며 저의 마음도 급해집니다. 이 땅의 한 조각 풀잎 같은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네 삶에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지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진토에 붙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래도 주의 말씀만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고백하는 이 시인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훗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게 엄습하는 고통의 골짜기도 그래서 훗날을 기약하는 잠시 잠깐의 새벽 안개 같은 것임을 선포하면서 감사로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계명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성실한 길을 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권면을 따라 순간순간 주의 규례들을 기쁘게 제 앞에 두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샬롬.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처음과 나중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알길 원하며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음성 외에는 오늘 내용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며 남들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새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갖추어 입고 사무엘 앞에 섰지요. 내가 선택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모두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아들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모두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형들이 왕으로 선택되기를 기대하며 서 있을 때에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마저도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린 양들이 굶거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러한 중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왕좌를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보신 아름다움은 단지 외모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생기가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빛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넉넉한 재산으로 안전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가치를 확인하고 성공의 꼭대기에 오르라고 유혹을 합니다.

0: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넉넉한 삶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될 때입니다. 돈이 도구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삶의 왕좌에 앉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천사들이 발을 붙들 것이라 말하면서 유혹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그리고 희생 없는 성공을 제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먼저 목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접받기 전에 섬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보다도 하나님, 제가 얻은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과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한 나라의 왕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9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환경과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살길 소망하며 네온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잇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9월인데 아직도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가 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인생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흘러갑니다. 환란이 엄습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비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빛이 나듯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뜨겁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착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구청의 혼인신고 신청 창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능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후회하는 연인들이 많아 신중하라는 의미로 써붙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쓰여 있습니다. 접수 즉시라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신고라는 큰 결심을 하고 접수를 했는데 곧 마음이 변해 물으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동유럽의 한 연인이 서로 너무 사랑해서 한순간도 헤어지지 않겠다며 서로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는 소식이 해외 토픽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123일 만에 깨졌고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열쇠도 버린 이 연인은 헤어지기 위해 수갑을 절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허울 뿐인 착각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완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이거나 단기적 안목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행동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흰 베스퍼스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

0: 하시기 바랍니다.
1: 노벨상은 1901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프레드 노벨을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그가 남긴 유산으로 노벨상을 주었는데요. 그동안 노벨상 시상식이 몇 번 있었는가? 663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 1년에 노벨 의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화학 의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그래서 모두 시상식을 한 것이 663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990명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명씩 주다가 이제는 여러 명, 두 명, 세 명씩 한꺼번에 상을 받게 되니까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관이, 유엔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받은 것. 1968년도부터는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상이 생겼는데 이건 노벨이 만든 상이 아니고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한 스웨덴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서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이 될 때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내고 해마다 한 명씩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의식 있는 생각을 갖고 학교를 하나 세웠더니 인류 전체에 위대한 그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벨상 수상자를 그렇게 많이 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1756년 오스트리아 궁중음악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이든, 베토벤,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서구의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그는 아주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교회음악 등 당시 존재하던 거의 모든 장르에서 그가 남긴 곡만 600곡을 썼답니다. 35년 살고 갔는데 600곡을 썼다는 겁니다. 음악의 신동, 천재음악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아마 여러분도 들은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 삐가로의 결혼 들어보셨죠? 두만강만 불러봤어요? 그 삐가로의 결혼, 이거 모차르트가 작곡한 겁니다. 돈 조반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술피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즐거운 마술피리. 이것도 교향곡 40번 G단조, 교향곡 41번 G빛, 이거 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클라리넷 협주곡 등등 협주곡도 많이 남겼습니다. 실내악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클라리넷 소나타, 소나타도 많은 장르에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음악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음악곡도 수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10년 전 2006년 1월 31일인데요. 1월 31일자 미국에서 발행한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2006년. 아까 모차르트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1756년, 2006년 그러면 250살이야. 그래서 기사의 타이틀이 이 기사 제목이 250살 모차르트 뽕을 뽑고 또 뽑다. 이게 한 면만 이렇게 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그 신문 또 한 면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전 1월 달에 LA 가서 신문 스크랩을 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많이 낡았지만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하면 2005년도 오스트리아 국민 총생산량의 3분의 1이 모차르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우리나라 삼성에 삼성의 본고장 수원 안에 있습니다. 그죠?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GDP의 15% 커버예요. 삼성 대단한 거예요. 그죠? I am so proud of 삼성. 근데 모차르트 한 사람이 국민 총 생산량의 3분의 1.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나 상품 이런 회사 이런 것들이 200개가 넘고 모차르트 모자, 모차르트 티셔츠

모차르트 야구르트, 모차르트 와인, 모차르트 향수, 모차르트 우유, 모차르트 쿠겔론 초콜릿은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1984년도에 모차르트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제목이 아마데우스예요. 거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 전체 상 가운데 수상 부분 8개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안 놀라는 사람은 하여간 여러분 밖에 없어요. 오스트리아 출신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노벨상 구스타프 클림트 키스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 그 양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에르벤 슈레딩거 양자역학 지금 현재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양자역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델의 유전의 법칙 그 맨델 그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아놀드 슈와제네이거 들어보셨죠? 이야기하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셨고 그 전에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나왔어요.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분이. 이분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나는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못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습니다. 내가 할리우드의 이름을 날리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터미네이터의 주연으로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 있는데 나 케네디 가문하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어. 오나스 제클린의 생질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 이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몰랐죠?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유명한 사람이 지금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적어오기는 한 20명 적어 왔는데요.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해도 이 사람들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별로 이름 많이 안 날렸는데 오스트리아가 경제 전체 가운데 많은 관광 수입의 많은 부분이 관광인데요. 그 관광 수입의 90%가 모차르트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에 가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생가 한번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냐. 모차르트 보러 왔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사극 가운데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사극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청률 1위 KBS 1996년대 97년도 65.8%의 시청률을 올린 첫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웃는 사람 저는 이거 제 비서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최 비서가 알려줬어요. 두 번째 MBC 1991년 사랑이 먹일래 64.9%. 세 번째 드라마 허준 1999년 64.8%. 0.1%가 모자라서 3위를 먹겠는데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저는 방영할 때는 거의 못 봤어요. 끝나고 나서 조금 봤어요. 허준 목회학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3위의 드라마에 끼친 영향력 대한민국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역사 시험 문제에 조선시대 유명한 여자 둘 이름 써라고 그랬더니 예진이 홍춘이 그렇게 썼다. 무슨 신사임당 헌안설원이 아니라 예진 홍춘 잊지도 않은 사람. 이게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이에요. 드라마가 끼친 영향력. 여러분 허준이 언제 사람이죠? 일부 예배 때는 찬양대에서 옛날 사람이라고 금방 알아맞혔어요. 허준이 조선 선조 때 사람입니다. 조선 선조 때 인진왜란이 났어요. 1592년이에요. 조선 선조. 그게 옛날 사람이죠. 벌써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내보냈더니 이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64부작 드라마가 시청률 64.8% 3위를 자랑했고 그것이 그만큼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400년 뒤에 고명진이 드라마를 만들 리도 없겠지 그죠? 만든다면 또 누가 보겠는가? 만들 리도 없겠지만
허준이라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인가. 4위가 모래시계랍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도 SBS 드라마인데 얼마나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전 모래시계 방송할 때 전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나중에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몇 장면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 최민수가 태수였다네요. 아니, 태수로 나오더라고. 근데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태수를 살려달라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할 만큼 영향을 끼쳤으니까. 하, 5위가 젊은이의 양지, KBS2. 전부 다 1990년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끼친. 말틴 루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의 주인공. 긴 이야기 들으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어두운 역사가 밝게 빛나기도, 또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찬란했던 문화가 다 무너지고 어두운 역사로 침체, 너플 달리는, 그렇게 만들어요. 닥터 잔 게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1848년도에 남태평양 헤브라이 군도에 있는 피지의 애니띄엄 섬으로 들어갑니다. 24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마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 뒤에 그를 기념하여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기념패를 하나 달았어요. 비문을 하나 새겼어요. 그 비문, 제가 영어 가운데 유일하게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외고 있는 문장이 문장입니다. When he landed in 1848, there were no Christians. When he left in 1872, there were no Christians. 1848년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24년 뒤 그가 1872년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섬 전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세계적으로 식인종 가운데 가장 포악한 식인종이 살던 그 헤브라이 군도의 애니띄엄 섬에 닥터 잔 게디 한 사람의 선교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한 사람입니다. 어두운 역사를 만들었던 히틀러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78년 약 3년 반 4년 사이에 크메르 루즈에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젊은 사람들 무려 적게는 250만, 많게는 300만. 아직도 정확한 인원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잔재 정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몇 사람으로? 한 사람. 누구요?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망이 왜 왔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15절입니다. 15절. 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범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마지막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여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한 사람. 태초에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와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지고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예들, 그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간의 축구 경기를 하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표, 일본 대표 몇 명이 가서 축구를 하죠? 각 나라 대표 선수들이 뭐 감독, 코치 쭉 해서 한 20명, 25명 가면 선수는 뛸 때는 항상 11명이 들어갔었대요. 11명이 지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11명이 졌어? 11명이 졌어?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래요. 이기면 11명이 이겼어 이렇게 말하니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그래요. 대표성. 한 사람 아담의 대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이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가와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아간의 범죄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렇게 아무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그대로 함락시켰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 모두가 그렇게 크게 참패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민족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 모두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 온 강물 흩뜨린다. 나 한 사람쯤이 어떨라고 아니야.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을 망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까닭에 가문이 빛날 수 있고, 나 한 사람 까닭에 우리 교회가 빛날 수 있고, 한 사람 까닭에 나라가 서기도 하고, 한 사람 까닭에 단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흥황할 수도 있고 패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가문 전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한 사람 까닭에 교회가 빛나고 한 사람 까닭에 가정이 서고 민족이 서고 나라가 서고 아멘. 그 한 사람 누가 되면 좋을까요? 1번 내가, 2번 네가. 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대충 지나다가 큰 거 한 건 올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거래는 그래면 돼요. 그냥 대충 하다가 한 건 큰 거 올리면 그냥 1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작은 것 하나, 나 한 사람부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중다해도 황무함과 놀라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언제이죠? 잘 모르면 그냥 옛날이라고 그러세요. 유다의 멸망 직전입니다.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습니다. 135년 뒤에 유다도 멸망했는데 유다의 멸망 20년 전 BC 60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는 이 예레미야 4장 5장 전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BC 620년부터 580년까지. 사실 정확하게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606년에 포위가 됐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627년부터 586년까지 몇 년이죠? 41년이에요, 41년. 여러분들이 산수가 잘 돼서 살아계신 거 아닌가 아시죠? 41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되기 전 41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 외친 말씀을 딱 한 절로 딱 줄이면 예루살렘 거리 가장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로 한복판에서 찾아보고 와라. 한 사람 찾아. 그러면 내가 너의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할 거야. 근데 멸망됐어요. 왜요? 멸망되고 난 뒤, 586년에 멸망되고, 언제까지라고요? 580년까지. 멸망되고 난 뒤에도 6년 동안, 전체 47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하였는데, 41년은 멸망되기 전이고, 6년은 멸망되는, 그 멸망 전 41년, 멸망 후 6년 동안, 멸망 전후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거리, 너 가장 큰 거리에 찾아가서 한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되었어요. 왜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유다, 남방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의 상황, 그들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으로 우상을 삼아 섬겼습니다.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사의 말로 말하면 사창가를 함부로 드러냈다. 여호와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설교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안 듣는다. 그게 그때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배반하고 폐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습니다.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동족 간에 속임이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송사했습니다.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만행했습니다. 재판정이 판결들이 어지러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교회의 지도력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도자들까지 부패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 끔찍한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성이 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긴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소돔성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함께 멸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아브라함 또다시 하나님 50명에 5명 빠지면 어떡할까요? 몇 명? 50명에 5명 빠지면 몇 명이냐고 여쭤봤어요. 용서해 줄게. 5명 또 모자라면요? 그럼 몇 명? 40명. 또 이야기합니다. 30명. 그 다음에 또 10명? 20명. 그 다음에 또 10명. 그 다음에 더 내려가질 못해요. 김장환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어요. 왜요? 롯과 자기 부인, 자기 두 딸, 자기 사위 6명이라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저도 천국 가면 이거는 꼭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멸망됐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0: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도다. 주 하나님의 말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 한 사람을 찬대.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패역하고 부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그걸 가슴에 안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는 것을 이상,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중재자 하는, 중재하는 한 사람, 그 진노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다. 그의 눈에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중재하는 사람이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재앙을 크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정말 나라를 부둥켜 안고 교회를 부둥켜 안고 우리 가정을 부둥켜 안고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경제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있습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얼마 전 찬양을 들으며 드라이브를 다녀왔어요. 늘 세상 속 소음에 묻혀 살다가 오랜만에 온전히 음악에 집중하며 들으니 그동안 놓쳤던 가사 한 줄 한 줄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차음 가득 채워지는 찬양의 소리가 위로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우리의 삶 속 작은 순간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듯 고요함 속에서 일상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갖추어 놓은 이 보물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와, 이 아침 우리 많은 방송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0: 두드리 3924님, 늘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아주 귀한 또 신앙의 고백까지 담아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이 아침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주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9507님, 반짝 보석 PD님,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분리수거하면서 듣고 있어요. 새벽기도 다녀온 후에 은혜 받고 있답니다. 라고요. 또 일상 가운데 극동방송 늘 애청해주시는 9507님도 감사하고 사랑해요. 뒷자리 2642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보서PD님 안녕하세요. 9월 둘째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한걸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 이륙사회님과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참 기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두자리 우리 0346님, 샬롬 안녕하세요. 날씨가 흐립니다. 하늘의 약속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흐린 날씨지만 또 찬양을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신 우리 0346님 감사합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오늘 우리 이륙사인님께서요, 오늘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우리 상은자매님 나오실까요?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은요, 딱 오늘 하루만 오늘 이 찬양 디바 상은자매님과 함께하는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 오늘 하루는 쉬어가요. 대신에 제가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 시간 수놓아 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도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수요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교통사고를 당하셨군요. 접촉사고였을까요? 아, 이 부상이 없으셔야 될 텐데 제가 이 문자 받아보고 너무 놀라서 지금 입도 꼬였어요. 아, 모쪼록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라도 좀 불편한 곳 있다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원 꼭 다녀오세요. 이게 이렇게 접촉사고 있다가 지금 당장은 좀 괜찮아도 나중에 살짝 이렇게 후유증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우부사님을 위해서 우리 방송하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0346님, 샬롬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폰으로 방송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667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포항 극동방송 아침 7시를 사수하는 남자. 반갑습니다. 그 이름 김보섭 PD님. 할렐루야. 날씨가 흐리지만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풀 위에 이슬들이 잘 붙어있네요. 해가 뜨면 영롱한 빛이 되어 반짝반짝 빛나요. 라고요. 굉장히 우리 2667님께서는 이 감수성도 풍부하신 분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은혜로운 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우리 2642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의 출첵 제시요,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물 준비했는데 오늘은 두 글자 보물이라고 보내주세요. 딱 보내려고 했는데 제시어 보물 어떨까요? 우리 이륙사님이 보내주시면서 선 이행시까지 보내주셨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예수님,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출첵 제시어 두 글자 보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7694님께서도 아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0: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요,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 극동방송에 마련했어요.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리던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예요. 이번엔 그 은혜의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으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샬드와 말씀 퀴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땡땡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을까요? 보기 바로 나갑니다. 보기 1번, 현금, and money.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현금과 같으니, 지금 솔깃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보기 2번,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마음이 좀 순적해지네요. 보기 3번. 천국은

제 밭에 감추인 배추와 같으니. 아, 배추. 먹는 배추. 오답 보기 내기 너무 어려워요. 오늘도 거의 뭐 선물 드리려고 문제 냈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자, 보기 1번 현금, 보기 2번 보화, 보기 3번 배추. 혹시라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면요, 지금 바로 성경책 펴셔서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마치고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시죠. The Blessing, Elevation Worship이 찬양합니다.

0: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요? 방송 가족들과 선교 통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와,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사영씨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모인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방송가족분들이 함께하고요.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전국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오늘은 퀴즈 말씀 퀴즈를 드렸었죠. 다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아직 발표하진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한번 귀 쫑긋 세워서 말씀 퀴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샬주와 말씀 퀴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땡땡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을까? 자, 보기 1번 현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현금과 같다. 솔깃하신 분 계시죠? 자, 보기 2번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할렐루야. 자, 보기 3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배추와 같으니. 자, 이제 김장 시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남았죠. 자, 배추도 요즘에 금값이에요. 자,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보기 1번 현금, 보기 2번 보화, 보기 3번 배추. 오늘 선물 드리려고 문제 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물전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마치고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시죠. 위로부의 아름다운 나

자, 오늘은 말씀 퀴즈였죠.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중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복이 3번 배추, 1번

현금이 아니라 자 2번 보화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주님의 보화들, 말씀과 찬양들을 찾아내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김보석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파이팅!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마치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권리와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펼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첫째, 내가 먼저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명령이지요.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내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라면 정말 듣기 힘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해요. 사람을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괴로울 때가 있지요.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내 권리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 면제하라는 말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지 물질의 궁핍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6절에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라고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며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부요함을 주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줄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합니까?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로 끝까지 받아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면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둘째,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입니다. 내가 사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완악해져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너만 힘드냐? 나도 여유가 없어. 하며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아주 분명히 명령합니다.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구절을 보면 더 현실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돈을 빌려주기가 딱 싫어지잖아요. 이제 곧 7년째인데 빌려주면 못 받는 것 아니야? 하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형제의 형편보다 내 손해를 먼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그렇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말씀은 이것을 악한 눈이라고 표현해요. 10절에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고 합니다. 사실 주면서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펴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손을 움켜쥐어야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펼칠수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고 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에 언제나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통해 서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며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손해를 계산하며 가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마음과 손을 펴서 넉넉히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기적인 짠순이로 살다가 인색한 모습을 회개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다른 지체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니는 저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인색함이 생겼어요.
대학에 다닐 때는 화려한 캠퍼스에서 밝게 빛나는 친구들의 얼굴과 화상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을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까지 들으니 이대로는 취업도 결혼도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어두운 지하방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0: 그후 저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제게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색함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갑에 1,000원이 있으면 헌금했지만 10,000원짜리만 있으면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았어요. 적은 월급으로 빠듯이 살다 보니 11조를 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러다 복을 받고자 억지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돈에 집착하고 인색한 제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탐심이 종종 올라와요. 하지만 이제는 이기적인 짠순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넉넉히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물질 고난을 겪는 지체에게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11조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권리도 사람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 손을 펼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펴시길 바라요.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펼 때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옳다 주장하며 받아야 할 것을 끝까지 받아내려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돈과 권리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먼저 면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내 권리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아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필요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넉넉히 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는 훈련도 받는 훈련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공개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일곱 번째 형식적 예배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일곱 번째 형식적 예배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 앨범을 오랜만에 꺼내서 보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예전에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이 결혼 사진을 보니까 그 속에 남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한 설레임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남편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너무 익숙함이 묻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얻었을 때는 눈물 없이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무덤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의 형식만 지키면서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해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배는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라고 오해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마음과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순서만 지키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이 순서를 빠짐없이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오해이죠. 셋째로 예배는 의무만 다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안 드리면 그냥 찜찜하고 드리면 그 자체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해이거든요.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예배의 질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는 우상과 산당의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예배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말씀을 따라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고 차지하고 누리느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배할 곳을 직접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편한 곳에서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형식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둘째로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명령합니다. 6절을 보면 번제와 제물, 그리고 십일조와 거제,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 예물, 너희가 얻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을 통해서 얻은 열매들이거든요. 이것은 예배가 삶과 분리된 행사가 아니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상과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 행위였어요.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쁨은 억지로 쥐어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는 기쁨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상 쓰면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 예배를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기만 하는가? 아니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몸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지 않은가? 순서는 하나하나 잘 지키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배도 반복되다가 보면 익숙해져 버려요. 형식적 예배에 머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형식적 예배를 극복하고 진정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형식만 남은 예배를 극복하려면 먼저 우리 예배

예배의 중심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와 방식을 정할 수 없었어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고 내 기분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아, 오늘은 은혜 받았다. 아, 오늘은 별로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자기 만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물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익숙한 이 형식 속에서도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은 공산정권 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받아서 지하 4m의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문도 빛도 없었고 간수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냐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특별한 신발을 신고 이 죄수들을 감시를 한 거예요. 성경도 없었고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간수들이 자는 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합니다. 매일 한 편의 설교를 마음속으로 준비한 거예요. 종이에다가 쓸 볼펜도 없고 종이도 없고 마음속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청중으로 삼아서 그 설교를 선포한 거예요. 때로는 좁은 감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도 올려드렸어요. 사람들 눈에는 텅 빈 독방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교인도 없었죠. 찬양대도 없고 악기도 없었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된 예배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준비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순서를 개혁하고 환경을 먼저 준비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하지 맙시다. 형식만 남은 이 예배를,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극복을 하려면 우리의 예배와 삶을 따로 떼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번제와 제물 그리고 십일조와 여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이 가져가야 할 이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가나안에 살면서 얻은 삶의 열매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의 삶은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속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힘써 행하다가 주일에 빈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얻은 이 수고의 열매가 있거든요. 이 수고의 열매를 다시 예배 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 놓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이 관광지에 있는 가게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주일 예배만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일이 되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배와 장사는 별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장사도 너무 잘 되었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배가 불렀죠. 그러다 보니 손님도 귀하지 않는 거예요. 손님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특히 직원에게는 거친 말을 막 쏟아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집사님은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이렇게 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주일에 나와 평일에 내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의 가게를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자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직원들에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돈을 대하는 태도도 정직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예배와 삶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중의 삶까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일상에서 살아내고 그 열매를 다시 예배 자리에 가지고 와서 올려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와 삶을 하나로 묶어서,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마시고 하나로 묶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은혜를 기억하면 기쁨이 생기거든요.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형식만 남은 예배를 극복하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기쁨,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억지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기쁨도 얻을 수 있어요. 본문은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감정이 뜨거워져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기쁨은 형편이 좋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예배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또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 바싹 메말라 있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깨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익숙해 있는 이 찬송과 기도도 새롭게 은혜로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때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393장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치솜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극적인 성공이나 기적의 스토리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미국의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고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공부를 하고 나서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약해서 1년 만에 목회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업을 했는데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빠듯한 형편 속에 하루하루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57살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 시를 윌리엄 러니언이라는 작곡가에게 보냈는데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찬송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훗날 그는 이 작사 동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건강이 약하고 수입도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0: 나를 살려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놀라운 감사로 가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찬송은 기적을 경험하고 쓴 찬송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에도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탄생한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환경이 특별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평범한 하루가 기쁨의 예배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형식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예배와 우리의 평소의 삶을 분리시키지 맙시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진짜 예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하세요.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의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모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며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요? 방송 가족들과 선교 통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0: 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와,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사영씨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모인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방송 가족분들이 함께하고요.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전국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에
0: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정인숙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에서 시작됨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기도 역시